8월 15일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은요. 드라마 프렌즈 테마의 I'll be there for you 렘브란츠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의 글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뭔가 이 친구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도 아, 나 오늘 짜증났어 이러면 그 짜증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뭔가 짜증난 상태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했을 때 아, 그 사람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고마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2934님도요. 친구한테 톡으로 매운 떡볶이 땡긴다 라고 한마디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옵니다. 스트레스 받았구만. 과장이 또 난리 쳤구만 하고요. 정말 귀신 같아요. 잘 생각하면 2934님이 친구한테 과장님의 욕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는 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 라고 해서 또 설명하는 게 사실 되게 귀찮고 피곤한 일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확 줄여주고 그냥 아 누구 때문이구나 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7121님이요. 남편한테 회사에서 무슨 일 하냐고 했더니 컴퓨터 보안 비슷한 거래요. 보안이면 보안이지 비슷한 건 뭐죠? 그러니까 보안이긴 보안인데 설명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데 아 됐어 그냥 보안이야 보안 비슷한 거야 그냥 귀찮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나도 오늘 뭐 먹었어 그러면 뭐 브런치 비슷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세요. 비슷하게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승혁님이요. 오전이라 그런가 윤주님 톤이 엄청 차분한 듯하면서 뭔가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저는 최근에 아내랑 와우성 콘서트 다녀왔는데 아내가 너무 재밌어서 내년에 또 가자네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분이시군요. 굉장히 레어한 공연이고요. 이때도 사실 제가 그 잡돌이 전문이어가지고 여기서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을 다 그 몽둥이로 한 대씩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톤이 사실 푸른밤을 하면서 제가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졌는데 원래 톤은 한 5음 정도가 더 높아가지고 아직은 체면을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505님 윤주 DJ님 요즘 재밌는 영화 개봉 많이 했잖아요. 신작 많이 보셨나요? 가장 최근에 극장에서 보신 영화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그 티모시 샬람에 나온 타쿠 관련된 영화인데요. 제목을 몰라요. 그냥 티모시 샬람에가 나와서 봤는데 연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 연기의 그 역할이 정말 사람을 화가 많이 나게 하는 역할인데 정말 티모시 샬라메가 정확하게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평일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오전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두비 브라더스의 Minute by Minute입니다. 78년에 나온 곡이고요. 이별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 슬프기보단 후련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헤어지면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다. 당신이 떠나도 나는 매 순간 잘 견뎌낼 거니까 걱정 일랑 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보컬이 마이클 맥도널드였는데요.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걱정 일랑 하지 마라. 나는 매 순간 잘 견딘다. 굉장히 그래요. 싫었나 봐요. 자, 그럼 두비 브라더스의 Minute by Minute 같이 들어볼까요?

자넷 잭슨의 Doesn't Really Matter 듣고 왔습니다. 그 전에 들은 곡은 두비 브라더스의 Minute by Minute이었는데요. 야, 저렇게 감미롭게 헤어지면 후회하는 건 당신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아, 이 두 곡 다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반가운 노래입니다. 8,90년대 댄스팝 스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아티스트가 바로 자넷 잭슨인데요. 2000년대에도 인기를 이어갔죠. Doesn't Really Matter은 2000년을 대표하는 히트곡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야, 목소리가 정말 정말 예쁘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앨범 레미제라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반려견 문수가 주인공인 노래입니다. 문수에게 세상 전부인 아빠 루시드 폴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가사가 정말 귀여워요.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에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노래죠. 그리고 이어드릴 곡은요. 나혜경의 좋은 하루 봉지아입니다. 봉지아는요. 포르투갈어로 좋은 아침, 굿모닝과 같은 말인데요. 날씨가 맑고 예쁜 날 아침에 느꼈던 기분을 기억해두고 싶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그리고 나희경의 좋은 하루 봉지아 두 곡 들려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 증명한 다이소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광복절 연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 지리산, 제주산지에는 최대 200mm, 그 밖에 남부지역은 100mm 안팎, 중부지역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연휴 시작이라 정체가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분기점에서 청주 사이 45km 구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서해대교까지 33km 구간 어렵습니다. 남해선 순천 방향 창원 2터널 일대는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혼자 갔어요. 혼자,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사실 올해 저랑 남편 둘 다 건강검진 대상자거든요. 물론 남편이 저에게 당신 올해 건강검진 언제 올 거야? 물어봤어도 저는 아가를 봐야 하니 일단 당신 먼저 다녀와 했을 거지만

저한텐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지 혼자 일정을 잡았을 생각하니 심통이 나는 겁니다. 저녁을 굶는다길래 왜 했더니, 왜긴 내일 건강검진이니까 그렇지, 위 내시경에, 이러는데 어찌나 섭섭하던지요. 근데 더 짜증이 나는 건요, 삐진 걸 깜빡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남편한테 장난을 쳐버렸지 뭐예요. 아, 그래서 그냥 혼자 몰래 삐졌다가 혼자 풀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 내가 한번 봐줬다, 검진에서 뭐 나오지만 말아라.

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건강검진을 혼자 갈 수 있죠?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왜 또 장난을 치시죠? 아 진짜 이거는 남편분이 라디오를 들으셔야 합니다. 못 들으셨다면 녹음이라 또 해서 꼭 들려주십시오. 이건 정말 정말 섭섭한 일이고요. 아, 지금 안 그래도 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자는 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쉽지 않을 텐데 육아하고 있을 텐데 요거는 확실히 남편분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네, 2028년에 3710님이 먼저 받아버리는 걸로 하고 그래도 챙겨주죠. 또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래도 마지막에 검진에서 뭐 나오지만 말하라 하는 걸 보니까 많이 사랑하시네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남편 이거 잘못했어요 진짜. 8월 15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문득 너에게 3710님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어 에이콘의 론리 듣고 왔습니다. 진짜 론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야 이걸 마지막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한다는 게 좀 아 그래 나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너무 섭섭해요. 저는 만약에 이랬으면 와 저 진짜 너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8220님 저는요 남편한테 선수 쳐서 얼마 전에 아기 맡겨놓고 혼자 병원 검진 다녀왔어요. 이혼 아빠 이유식은 노란색 먹이면 돼요. 화이팅 하고 당당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니까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혼자 이렇게 맡겨도 되나 이런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위내시경을 해? 아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혼자 굶는 거 안 돼요. 3197님 우리 남편은 혼자 조용히 스파이더맨 보고 왔습니다. 제가 히어로물을 안 좋아하니까 애초에 같이 보러 가자고 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서운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스파이더맨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보러 갈래? 아 안 봐? 그럼 알았어 그럼 나라 또 혼자 뭐 외롭지만 보고 오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라 또 좀 예쁠 수 있는데 혼자 조용히 보고 와가지고 지금 거미줄 지금 뽑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이런 걸 겪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얘기하십시오. 부부간에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예수님의 신청곡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그리고 로스 로버스의 라밤바.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윤주입니다. 제 이름을 제가 잘 못 부르네요. 사연 읽고 있는데요. 4367님, 남편이 요즘 인터넷 쇼핑에 푹 빠졌습니다. 안마봉, 마사지 롤러, 스트레칭 밴드 등등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사모아요. 문제는 사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남편이 전가요? 제가 3367님의 남편인가요? 인터넷 쇼핑이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운동복과 운동기구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폼롤러가 집에 3개인가 4개가 있고요. 근데 그냥 모아서 이렇게 벽에 세워놓는 용도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구 이렇게 침입하면 안 되니까 이게 사면 언젠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막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스트레칭 밴드 이런 거면은 몇천 원 정도 하거든요. 아니면 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운동을 하고 싶은가,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있나, 그냥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간 할 겁니다. 예. 2793님, 중고거래로 안 입는 옷들 싹 정리해서 10만 원 벌었습니다. 예. 옷장도 깨끗해지고 돈도 벌고 뿌듯합니다. 번 돈으로는 고기 사 먹을까 봐요.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해가지고 진짜 집도 깨끗해지고 돈도 벌고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짐이 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버려내야지 새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좀 2-3년 안 입었다 싶으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056님, 아이들과 제주살이 중입니다.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 주라 아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밌게 잘 보내고 갈게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두 명이 이렇게 뒷모습으로 브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제주살이 거기 하면서 많이 자연도 느끼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그리고 알그린의 Let's Stay Together.
2: Hey, what's happening? Brother, what's up? This is a big party, man. Yeah, brother, like, stop. Right on.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0: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3부 첫 곡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을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선곡표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의 하트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빨간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하티스트 송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오,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민경훈님의 그 어렸을 때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네요. 4709님이요. 학창시절 축제 때 이 노래를 불렀던 밴드부 보컬 오빠한테 홀딱 반해서 쫓아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노래도 참 좋았지만 오빠가 불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민경훈보다 우리 학교 보컬 오빠가 훨씬 멋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밴드부는 진짜 인기가 엄청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였는데 드럼을 연주를 해가지고 근데 또 머리가 허리까지 생머리였고 굉장히 멋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웬만하면 밴드부랑 방송부는 되게 인기가 많고 괜히 좀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멋있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5676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꼭 바닷가로 같이 놀러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다들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결국 못 갔습니다. 마음만으로는 10번도 더 다녀왔네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지금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이때 이야기를 꺼내는 거 보니까 다들 우리 비슷한 나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연락해가지고 진짜 한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음악 들으면서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카페에만 앉아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저도 연락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문득 친구들이 좀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일 1짬뽕 오케이?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304님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아주 신이 나는 토요일 오전입니다. 이유성님, 몸이 안 좋아져서 4년 동안 꾸준히 했던 필라테스를 잠시 쉬었는데요. 이제 점점 회복해서 다시 해볼까 합니다. 윤주 씨는 어떤 운동하고 계세요? 오, 저는 PT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운동도 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귀찮잖아요. 이게 한번 멈추면 잘 안 되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걷다가 근육이 없어가지고 못 걷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저앉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잠을 깼는데 그 다음날 바로 헬스장에 가서 끊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도 뭔가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근육이 빠진다. 그래서 무조건 근력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우성님도 필라테스 다시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5748님, 나이 50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당황스럽네요. 문법 공부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애들한테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했던 게 미안할 정도예요. 하, 영어 이게요. 저희가 푸른밤을 그때 코로나 때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영어 공부했으면 이제 외국인이 되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영어 레슨을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문법 공부 해야겠죠? 그냥 요즘에 그 안경도 영어 이렇게 다 번역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열심히 합시다. 5748님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알았죠? 4853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리마인드 웨딩 촬영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하나 제대로 만들었네요. 아내가 처음엔 귀찮게 뭘 찍어 하더니 촬영이 시작되니까 포즈를 계속 바꿔가며 아주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20주년 와 진짜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한 해 한 해를 계속 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서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사진 잘 뽑아가지고 거실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30주년에 또 리마인드 웨딩 촬영하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럼 노래 두 곡을 또 듣고 오겠습니다. 남현주님의 신청곡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리고 전경림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그 전에 들었던 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너에게 간다 이 곡은요. 정경림 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회사 살리기 프로젝트로 쇼핑몰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떨리기도 하고 은근히 설레기도 하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는 할 수 있다. 마인드 장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듣고 꽂혀버린 노래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진짜 뭔가 되게 아련한 듯 되게 호흡을 길게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아련한 느낌이 더 진한 노래입니다.

쇼핑몰 라이브 방송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 마인드가 너무 좋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마 그게 느껴질 거예요. 보는 분들도 이 사람 되게 재밌게 이걸 하고 있네 라고 하면 확실히 구매가 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모 이사님, 금연 3개월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껌 씹으면서 여태 잘 버텼는데요. 거울을 보니까 묘하게 턱이 네모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턱이 네모로 변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냥 금연을 하니까 세상이 다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이 백해무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 담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껌도 뭐 사탕도 살짝 살찔 수 있지만 잠깐 살짝 살찌는 게 낫지 폐건강 중요합니다. 진짜 금연 성공하시기를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도 조영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긴 경북 울진 구수곡 자연휴양림입니다. 숲에서 힐링 제대로 힐링하고 정선으로 내달려요. 정재영의 러닝 신청합니다. 야, 너무 좋겠다. 울진 휴양림이 사실 좋은 곳이 너무 많은데 정선까지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계속 뭔가 휴가를 지금 보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곡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제대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희님의 신청곡 정재영의 러닝 들려드릴게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이미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봉평터널 사이 무려 7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사고도 있습니다. 새마을 구간 둔내터널에서 각각 사고 나면서 구간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강릉까지 가는데 6시간 20분 정도가 예상되고요.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미사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춘천 분기점, 또 홍천 휴게소에서 내촌까지 어렵습니다. 광주 원주선은 원주 방향으로 곤지암 3터널에서 대신터널 사이 21km 구간 정체인데 대신터널 사고 여파 받고 있고요. 경부선 타고 대전까지 가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리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맞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그 노래와 다방면으로 엮인 곡을 하나 더 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 섬에 가고 싶다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섬 생각 간절해지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섬에 관한 노래, 섬이 떠오르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이라도 조금 달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곡은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입니다. 들국화의 베이시스트 최성원 씨가 밴드 해체 직후에 무작정 방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는데 연락할 만한 지인이 딱 한 명밖에 없었대요. 다행히 그분과 연락이 닿아서 한 달 정도 머무를 수 있었고 그때 추억을 모아서 만든 노래가 제주도의 푸른밤이었다고 하네요. 최성원 씨는 90년대 음반 제작자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패닉의 프로듀서로도 알려져 있죠. 이적 씨가 데모 테이프를 들고 최성원 씨를 찾아가서 한 번만 들어봐달라라고 부탁한 일이 계기가 돼서 데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들려드리고요. 패닉의 로신한테 플러스 원 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패닉의 로신한테, 그 전에 들었던 곡은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와, 처음 알았어요. 되게 다 아는 것처럼 담담하게 읽었지만 굉장히 벌렁벌렁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것도 신기해요. 무작정 방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연락할 만한 지인이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무작정 밤배를 탄 게 아니라 산을 갔으면

그러면 뭐가 나왔을까? 제주도에 푸른산이 나왔을까요? 약간 굉장히 이것도 신기하고 패닉과 최성훈 선배님의 이 연결도 되게 신기하네요. 와.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음악 들으면서 찾아봤더니 이적 선배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최성원님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곡도 혹시 최성원 선배님이 하신 거 아니겠죠? 이번 곡은 케이티 페리의 할리스 인 하와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케이티 페리가 당시 약혼자였던 배우 올랜드 블룸과 하와이 오하우 섬을 여행하다가 필이 딱 와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연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하와이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고 소금기도 느끼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담은 노래인데요. 하와이에 왔는데 이분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죠. 브루노 마스.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지금도 너무나 바쁜 하와이 뮤지션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히트곡이 정말 많아서 고민했는데 신나는 곡 런웨이 베이비를 골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금기를 느끼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음악에 어떻게 담았을까라는 생각. 음악을 들으면 짭짤한 건지. 네, 죄송합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면 케이티 페리의 할리스 인 하와이 그리고 플러스 원으로 브루노 마스의 런웨이 베이비 들려드리고요. 내일 4부에서 주말에 원 플러스 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 와,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좋은 음악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1922님. 발목을 삐어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는데요. 나긋나긋한 노래와 평온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코도 골았나 봐요.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깼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한의원 그 선생님께서 아 내가 참 침을 잘 놨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쉬셨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쉬어야죠. 9293님이요. 동생 부부가 곧 제주도로 이사를 갑니다. 이제부터 동생 만나려면 비행기표부터 끊어야 해요. 떠나기 전에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려는데 제주도 가면 흑돼지는 실컷 먹을 테니 소고기를 사주는 게 좋겠죠? 하셨는데

요것도 고기니까 고기 외에 다른 거를 좀 사주면 어떨까 싶은데, 고기 말고 생선도 제주도가 좀더 나을 거고. 그냥 거기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세요. 여기서 나 돼지 좀 사줄래? 라고 그냥 얘기하시고, 그냥 얻어먹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동생 부부가 제주도로 이사 가면 뭔가 휴가 가거나 이럴 때좀 걱정이 없겠네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잘 사시기를 바란다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끝곡으로요. 더워도 신나는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옥상달빛 김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오늘의 내가 80점이었다는 걸 덤덤하게 인정하려고 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100점이라는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오늘 내가 쏟아부은 땀방울이 80점 만점에 만점을 받은 진짜 내 모습이니까요. 최선을 다한 오늘의 나를 있는 힘껏 칭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서 매직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데 처서는 아직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하죠. 대신 그 전에 잠깐 오는 광복절 매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 이 말 은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리 찜통 같던 더위가 묘하게도 광복절을 지나면 한풀 꺾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셨나요? 더위가 정말 꺾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과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YB의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의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오전에 음악을 듣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또 각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광복절의 의미도 잠깐 마음에 새겨보고요. 그래도 너무 무겁지는 않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에서는 가수 이한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0: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곡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띄워드릴게요.

Sixpence Under Richer의 Kiss Me 함께 하고 왔습니다. 목소리 너무 곱고 좋네요. 다음 곡으로 에드 시런과 비욘세가 함께 부른 Perfect 함께 듣고 올게요.

에드 시런과 비욘세의 퍼펙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 곡은 저는 싸이의 그 타이틀곡 말고 이 수록곡들도 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 곡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싸이와 성시경이 피처링했습니다. 싸이의 노래고요. 감동이야 띄워드립니다.

스펙 다 그랬진 않아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마치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봄 스펙 다 그랬진 않아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네, 싸이와 성시경의 감동이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싸이 씨가 그냥 한마디로 싸이 감성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싸이 감성은 낙원이라는 노래도 있고 어땠을까도 있다고 했는데 이 노래가 그 계보를 잇는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랩으로 싸이가 삶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성시경이 그 삶을 노래로 풀어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성시경 씨랑 이 같이 작업을 한게 저는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감동이야 듣고 왔고요. 이제 1부 마지막 곡한곡더 듣고 2부에서 뮤직 드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뮤직 드라이브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코너고요. 강원도 곳곳을 지금 매주 한 곳씩 저희가 탐방하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보시면 좋을지 뭐 먹거리부터 관광지까지 이하님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코너거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많이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부 끝곡으로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김동률 씨의 노래 중에서 취중진담, 뭐 기억의 습자, 감사, 그리고 방금 듣고 오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등등등 대표하는 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히트한 곡들이. 근데 저는 그 여러 노래 중에서 방금 들려드린 이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김동률 최애곡은 뭔가요? 궁금하네요. 네,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고요.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8월 15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이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가 재밌는 게 이적 씨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나서 이 노래 안뜰것 같다고 했대요. 그래서 김동률 씨한테 다른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쓰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노래가 엄청난 인기 끌었잖아요. 그리고 지상파에서 1위까지 해서 이적 씨가 엄청 놀라워했다고, 김동률 씨도 놀라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동률의 이 3집 타이틀곡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함께 듣고 왔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 강원도를 한 곳씩 그 시군을 선정해서 탐방하고 있는데요. 가수 이하님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공연하고 강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약간 이꿀 정보들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뮤직 드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강원도 곳곳 모두 다 탐방하고 난 후에는 전국으로 한번 뻗어나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지역들이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선정하는데 참고해서 여러분 의견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광고 듣고 나서요. 가수 이한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드라이브도 많이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습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한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뮤직 드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지 하나 플레이리스트 두 곡 저희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가수 이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이한님과 뮤직드라이브에서 한 곳, 강원도 한 곳 정해가지고 투어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네네. 여행 가방 대신 플레이리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선곡 기대되는데 네. 지난주처럼 뻔한 말은 안 할게요. 안전벨트는 챙기셨을 것 같고. 네, 뮤직 드라이브.
1: 네, 잘 메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음악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오늘의 목적지 바로 삼척입니다. 아, 이한이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1: 사실 삼척은 제 머릿속은 그래요.

0: 남들은 삼척, 삼척이 어디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삼척에서 자라고 뭐 생활하고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 되는 삼척시 홍보대사입니다.
1: 아,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0: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서는 아, 요건 일주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춘천을 했었죠. 네. 그리고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강릉을 했었잖아요. 강릉이나 춘천은 강원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누구나 아는 도시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아는 관광지잖아요.
1: 맞아요.
0: 경포, 뭐 남이섬, 뭐 다 아는 관광지인데 삼척도 정말 갈 데가 많아요.
1: 아,
0: 그런데 남들이 잘 모르는 관광지들이 좀 많은 거죠.
1: 약간 숨겨진 명소들이
0: 많다. 낱낱이 오늘 소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삼척 홍보대사가 진행하는 뮤직드라이브 삼척편.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0: 네.
1: 오늘 이제 삼척으로 떠나볼 건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0: 네.
1: 삼척을 한 두 번 가봤을까요? 강원사리하는 한 2년 동안?
0: 네.
1: 한두 번 정도 가봤는데
0: 어디를 가보셨어요?
1: 이 MBC 삼척 방송국이 있어요.
0: 네, 있어요.
1: 네, 지금은 강릉 방송국과 삼척 방송국이 이렇게 합쳐져서
0: 네, 통합이 됐죠.
1: 주로 MBC 강원용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강릉에서 이렇게 방송을 만드시는데
0: 그렇죠.
1: 선배들이 그래서 삼척방송국에는 몇 분 근무를 안 하세요.
0: 제가 거기는 예전에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었죠.
1: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제가 아는 선배가 지금 삼척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0: 네.
1: 선배를 뵈러 한번 삼척을 처음 가봤었어요.
0: 아, 그러면 다른 곳에 가본 적은 없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은 기억나시나요?
1: 음식도 그때 파스타 먹었어가지고 사실 기억 잘 안 나고.
0: 아니, 삼척을 가서 파스타를 드신 거예요? 네.
1: 네, 그리고 그 정월 대보름 축제 하죠?
0: 네네네.
1: 그 축제를 제가 2025년도에
0: 사회를 보셨구나.
1: 제가 사회를 봤어요. 개막식 사회를.
0: 그러셨구나.
1: 딱 그때 두 번 가봤네요.
0: 그래서 2025년도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엄청나게 멋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날씨 때문에 그랬군요.
1: 아니, 아니에요. 네. 부족했지만 이렇게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척시.
0: 삼척은 되게 작은 동네이면서도 힘이 센 동네라고 할까요? 사실은 시중에서는 가장 작은 동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삼척 시내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그러니까
0: 시내라고 하면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10분, 자전거 타고 3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굉장히 시내는 짧은데 지역이 자체가 좀 넓죠. 그래서 옛날 유일한 도로가 7번 국도예요. 지금은 그 국도의 어떤 힘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갖고 저는 어디 출신이냐면 강원도 삼척 임원이 제 고향이에요.
1: 임원?
0: 임원 시골 바닷가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훑으면서 올라와 볼게요.
1: 오, 좋아요.
0: 저희 동네는 가장 유명한 것이 강원도 삼척 임원은 정말 횟거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횟가 물론 횟집들도 있기는 하지만 난전에서 파는 회 있죠.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동네는 정말 작은데 임원을 와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곳에 수로부인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뒷산에.
1: 네.
0: 그리고 예전에는 다 걸어서 올라갔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올려놨어요.
1: 와, 네.
0: 그런데 와, 이 시골 동네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을까? 근데 딱 올라가 보면 뷰가 달라요.
1: 수로부인 공원이요?
0: 네네네.
1: 메모하겠습니다.
0: 그거는 이제 삼척 가볼 만한 것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내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는 거 무조건 가봐라. 너무 좋다. 회 먹고 거기서 바람 쏘이러 가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거기에 그 수로부인 공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1: 네.
0: 거기 카페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1: 와,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정신명칭이네요.
0: 네네.
1: 검색해보니까 동해 바다를 품은 산책길이라고.
0: 네네네.
1: 아, 뷰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0: 네네네.
1: 여기가 왜 안 유명한 거지?
0: 일단은 아무래도 그 뭐 춘천 강릉처럼 이렇게 관광명소의 어떤 그 양떼목장 하면 딱 거기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회 먹으러 왔다 한번 들러볼까 하다가 매니아가 된 사람들이 많으세요.
1: 와.
0: 네.
1: 이거 대박인데요?
0: 네. 그래서 거기는 꼭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고요.
1: 네.
0: 그리고 조금 더 타고 올라오게 되면 한 5분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해신당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해신당공원?
0: 네네네. 네. 거기는 이제 강원도 삼척시 신남이라고 하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해신당에 관한 어떤 그런 유물 전시도 하고 이제 성박물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양한 제품 그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한 10분 정도 더 올라오면 용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1: 네, 용화마을.
0: 네, 거기도 이제 굉장히 멋진 산책로가 있고요. 요즘은 그 이런 자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까지 배치해서 이거에 대한 역사까지도. 근데 그 길이 바닷길로 굉장히 좀 길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게 산책하셔도 좋고요. 여름에는 거기가 이제 한국의 나폴리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스노클링에서 또 이제 누드 카약이라고 하나요?
1: 장호항 말씀하시는
0: 네네네.
1: 건가요?
0: 네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또 그 해상 케이블카가 있죠.
1: 네.
0: 그리고 레일바이크 있죠.
1: 네.
0: 그러니까 바닥으로 하늘로 뭐 다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뷰가 굉장히 좀 멋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제가 옛날에 평창 소개를 하면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주역의 황영조 말씀드렸죠.
1: 맞아요. 네.
0: 거기 기념할 수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1: 왜요? 황영조님이 거기 출신이신가요?
0: 네네. 삼척 출신이고 거기 초곡 마을이라고 아주 작은 바닷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산에 보면 그분이 이제 신었던 신발, 금메달 그런 것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라도 있습니다. 네.
1: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정리해보자면 수로부인 헌화공원
0: 회 드시고 수로부인 공원
1: 네, 회 드시고 수로부인 헌화공원 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편하게 네, 올라가실 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해신당 공원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이
0: 한국의 나폴리,
1: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
0: 네, 그리고 해변 산책로도 있고요.
1: 네,
0: 산책로가 그냥 우리 옛날에 그 동해에 가 보면 그 촛대바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해 드리듯이 그런 자연과 바람이 만들어진 네. 그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해설사분들이 설명까지 해주세요.
1: 네. 와, 너무 좋다.
0: 네.
1: 그다음에 이 초곡마을까지.
0: 네, 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1: 안 끝났어요?
0: 그리고
1: 네.
0: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유명한 환선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환선굴 옛날, 엄청 유명하죠.
0: 옛날 동굴 엑스포가 네.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명물인 박물관이 있죠.
1: 국내 최대 규모의 석회암 동굴이라고
0: 네,
1: 나오네요.
0: 맞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환선굴뿐만 아니라 다른 곳 굴들도 좀 많아서
1: 네.
0: 아무래도 그 동네 자체가 석회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동네는 이제 그 유일하게 그 시멘트 만드는 회사가 우리 삼척을 살릴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바닷가로는 이제 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삼척부터 해갖고 맹방, 용화, 삼척 임원까지 해서 곳곳마다 바닷가는 무조건 해변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변이 물론 주변에 그 경포처럼 어떤 그 뭐 상권이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 정말 바닷만 제대로 오롯이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어느 곳을 가셔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1: 와, 삼척을 이제서야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네요.
0: 아, 왜냐하면 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동네는 작은데 6만이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6만도 집중해서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사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볼 곳과 먹을 곳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 저는 삼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척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1: 네.
0: 그 동해까지만 오고 삼척까지는 오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이 15분,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이제 사기업인 거죠. 리조트가 하나 들어오면서 이제 외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이제 그 동네 먹거리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먹거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인기가 많아지고 오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하다가 이제 수류봉인 공연까지 가게 되고 또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네.
1: 삼척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삼척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구나.
0: 정말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1: 네, 네.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뮤직 드라이브에서는 우리 삼척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셨지만 홍보대사께서
0: 네네.
1: 또 한 곡 뽑아주셔야 되잖아요.
0: 네.
1: 오늘 플레이리스트 어떤 노래 준비해주셨죠?
0: 자, 삼척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박상철 씨.
1: 삼척 출신 가수인가요?
0: 네, 왜냐면 가수로서는 굉장히 좀 제일 유명한 가수이고요. 그다음 이제 작곡가로서는 정의송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작곡가인데 우리나라에서 노래방에 가장 많이 곡이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저희 또 선배님이시고 또 이제 크로스오버 가수로서는 또 카페라 가수 이한이 있고요.
1: 아, 그러면은 그거 아세요? 뭐 BTS 손흥민 봉준호 렛츠고 이거 아세요?
0: 모르겠어요.
1: 모르세요?
0: 네.
1: 아 이게 완전 모르겠네. 박상철 정의송 이한 렛츠고
0: 아, 한번 뭘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듣고 싶은 노래는 아 어떤 노래를 선곡할까? 옛날에 정의송 씨가 삼척으로 오세요라는 노래도 제가 불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척에서라는 노래도 새로 발간된 게 있지만 그래도 삼척의 대표 가수 아직도 사투리를 고치지 못한 우리 박상철 씨 노래 한 곡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항구의 남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오늘의 이한님의 플레이리스트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지금 듣고 다시 이어서 삼척 이야기 나눠볼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뮤직 드라이브 첫 곡, 이하님의 선곡으로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듣고 왔고요. 삼척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저는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삼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굉장히 덥잖아요.
1: 네.
0: 근데 삼척 가면은 뭔가 이 장호항에서 스노클링도 할수 있고, 또 한선굴에서 이렇게 시원한 동굴 아래에서 피서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더운
1: 네.
0: 날씨에는 막 많이 이동하는 것도 지쳐요.
1: 네네.
0: 그래서 굉장히 삼척이라는 동네가 요즘 딱 가기 정말 매력적인 도시 같은데, 사실 삼척 관광할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1: 네네.
0: 삼척 가면 또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1: 사실은 뭐 먹을 것도 많죠. 근데 바닷가 쪽에서는 유명한 것들이 거의 공통점이기는 한데, 저는 어려서도 먹었고 지금도 굉장히 귀한 음식 중에 하나. 옛날에는 천대받았던 음식이죠. 너무 많이 잡혀서 버리고도 했던 음식인데 지금은 없어서
0: 아,
1: 먹는.
0: 귀한
1: 네네.
0: 음식인가 봐요.
1: 곰칫국.
0: 곰칫국. 곰치 그 흰살 생선, 그 조금 못생긴 생선
1: 네,
0: 말씀하시는 거
1: 실제로 보신
0: 맞죠?
1: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한번 검색해
1: 실제로
0: 볼까요?
1: 보면 못 먹어요.
0: 그래요. 그럼 안 찾아보겠습니다.
1: 왜냐면 이렇게 못생겼어? 그리고 만져보면 흐물흐물 오오오 약간 이런 느낌인
0: 아,
1: 거죠.
0: 그래요?
1: 그런데 그 먹으면 그 뽀얀 느낌에 좀 시원한 느낌이 굉장히 좀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그게 그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냉동

0: 안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1: 아, 공치가요?
0: 네네.
1: 왜요?
0: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이 퍽퍽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네. 곰치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하얗게 먹는 게 있고 빨갛게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묵은 김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시원한 맛으로. 그래서 곰치 그 끓인 것을 딱 입에다가 물고 후루룩 하잖아요. 그러면 그 뼈채 이렇게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이 후루룩 내 몸에 들어와요.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1: 곰치국이 그러면은 사실 제가
0: 네.
1: 뭔가 먹어봤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익숙하지 않거든요.
0: 네네. 그럼
1: 보통 양념이나 이 국물은 맑은 국물인 건가요?
0: 맑은 국물도 있고 빨간 국물도 있어요.
1: 그래요?
0: 기호에 따라 다르죠.
1: 이한님 취향은 어떤 거죠?
0: 저는 무조건 빨간
1: 국물. 빨간 거.
0: 네네네.
1: 네. 아, 다음에 삼척 가면은 빨간 국물에
0: 그리고 거기는
1: 곰치국?
0: 거의 그 반찬도 없어요. 이렇게 대접에다가 곰치국이 한 사발이 나와요. 그리고 반찬은 아주 기본 반찬. 그리고 이렇게 밥까지 나오면 이렇게 생선을 발라서 후룩후룩후룩 이렇게 뭐랄까 이런 표현이 조금 이렇게 그러긴 한데 좀 빨아먹는다고 해야 될 거예요. 생선을. 그러니까 후룩후룩 빨아먹고 살이 쭉 들어가고 나중에 뼈를 발라내고 국물에다가 그냥 밥을 말아먹거든요. 저는 항상 그 생각날 때마다 곰치국이 생각이 나요.
1: 와, 삼척 네. 가서 곰치국 한번 네. 먹어봐요.
0: 그래서 여름에는 딱 그 관광 자원들에서 시원한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나폴리앙이 장어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딜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강원도는 되게 많습니다. 특히 삼척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1: 진짜요?
0: 왜냐하면 내륙 같은 경우는 땅이 좀 얼어 있는데 거기는
1: 안
0: 땅이 얼어 있지는 않아요.
1: 너무 좋다.
0: 네, 근데 골프장이 많지는 않거든요.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태백에 있는 도계 하나 있고 근덕에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겨울에 약간 골프로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특별히 이 곰치를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냉동이 안 되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다가 여름에는 깊은 곳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산란을 위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딱 겨울 한철만 잡혀요.
1: 와, 이한님한테 오늘 삼척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워가는데 우선 광고 잠깐 듣고 와서
0: 네네.
1: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뮤직 드라이브에서 이하님과 삼척으로 오늘 떠나봤는데 오늘 또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삼척이 이런 동네였어 하셨을 것 같아요.
7: 아,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너무 짧았어요.
6: 맞아요,
7: 왜냐하면
6: 짧았어요.
7: 너무 이렇게 그 굵직굵직하게만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는 디테일함으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삼척편 후속편으로 다음에 한번 넣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이한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0: 어디로 떠나실지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하님과 다음 주에 뮤직 드라이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하님과 뮤직 드라이브 함께했고요. 저도 끝곡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띄워드릴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제81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주말을 겸해서 피서를 떠나신 분들도 일터나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계신 분들도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요. 81년 전 오늘 이 땅을 가득 채웠던 환호성과 태극기의 물결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텐데요. 빛을 되찾았다는 광복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범하고 자유로운 주말의 정오 역시 이 땅을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묵묵한 희생과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때 악별 아래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날의 뜨거운 함성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처럼 평화로운 여름날의 여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거겠죠.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가슴 한 구석을 뜨겁게 채우는 감사함과 함께 오늘 하루를 더 특별하고 가치 있게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정오의 희망국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4: 워킷 워킷 안전화
1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주말엔 음악여행.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시죠.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또 재미난 또 그리고 시원한 노래와 함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프닝 곡으로는요,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김동률 씨의 감사로 출발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요, 음악 여행 참 정말 무더위를 타파할 수 있는,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K-POP 워터파크를 한번 개장해 보려고 합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다영의 바디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시원한 노래죠. 세븐틴의 18.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확실히 여름하면은 이 레모네이드라는 제목의 곡들이 많이 있고 또 새로 발매가 되기도 하는데, 2018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레모네이드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블루 레모네이드 세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다영 씨가 부릅니다. 바디.

Thank you.

네,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K-POP 워터파크를 또 개장해서 시원한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듣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청하 씨의 노래 Love You라는 곡이고요. 2018년 7월 18일 블루밍 블루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아, 이 블루밍 블루라는 미니 앨범은 청하 씨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이었고요. 아, 정말 2010년대 후반 하면은 청하 씨의 이 솔로 데뷔 이후 정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연달아서 안착했던 특히나 또 롱런을 기록했던 청하 씨였거든요. Why Don't You Know, 또 롤러코스터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Love You로 정말 상승 곡선을 꾸준하게 그려냈었던 청하 씨였는데요. 세 번째 미니 앨범 블루밍 블루를 통해서도 뭔가 그 여름 하면은 떠오르는 여자 솔로 가수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혔던 2018년도의 청하 씨였습니다. 특히나 청량한 좀 트로피컬 사운드를 기반으로 또 진행되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 또 그리고 청하 씨의 목소리가 여름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거든요. 뭔가 견고하기 때문에 또 시원하게 느껴지는 듯한 이 맛도 있는데 Love You 8년 됐네요.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선미 씨의 보랏빛 밤이라는 곡이고요. 2020년 6월 29일 발매가 됐던 또 댄스 장르의 곡입니다. 솔로 아티스트 하면 청하 씨를 방금 또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또 선미 씨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나 이 보랏빛 밤은 뭔가 그 선미 씨만의 감수성이 좀 빚어낸 고혹적인 러브송입니다. 또 K-POP 퀸이라는 또 수식어도 갖고 있는 또 선미 씨인데요. 이 보랏빛 밤 특히나 본격적인 또 역시 솔로 활동을 한 이후에 또 선미 특유의 그 예술적 감수성으로 표현해낸 자작곡들이 많았거든요. 또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또 선미 씨가 이번에 보랏빛 밤 6년 전에는 본인이 꿈꾸는 사랑에 대한 이 단편적인 또 그리고 몽환적인 이런 상상들을 풀어냈던 그런 곡입니다. 직접 선미 씨가 작사했고요. 특히나 또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왔었던 프란츠와 함께 또 공동 작곡을 한 곡인데요. 두 번째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청하의 Love You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선미의 보랏빛 밤까지 듣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0: 땅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순대.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4: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X의 All Mine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역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K-POP 워터파크 개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여자아이들의 메이즈라는 곡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오마이걸의 돌핀, 이 돌고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세 번째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확실히 이 남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도 정말 여름하면 생각나는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왠지 모르게 이 투어스의 목소리가 청량해서 그런지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또 세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아이들의 메이즈 들려드리고요.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샤이니의 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종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2부까지 들으셨는데요. 2부 마지막 곡으로도 또 시원한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악뮤 또 악동 뮤지션의 다이노소어 준비를 했고요. 또 이 노래도 굉장히 시원한 노래거든요. 또 굉장히 좀 아이시한 노래인데 2017년도에 또 발매가 됐었던 곡입니다. 9년 됐네요. 작사 작곡 이찬혁 씨가 한 곡이고요. 다이노소어는 특히나 2017년 7월 20일에 발매가 됐었던 곡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블록버스터급 또 서머 에피소드로 돌아왔었던 9년 전의 악뮤였거든요. 사춘기라는 앨범을 막 끝내서 이 악뮤가 과연 다음 어떤 이야기로 앨범을 채울까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기도 했었는데 서머 에피소드를 통해서 뭔가 더 대범해진 음악적인 시도 또 그리고 성장을 보여줬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다이노소어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노래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고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셨고요. 3부에서도 역시 K-POP 워터파크 개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노래들 세 곡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에스파의 Better Things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인피니티의 Man in Love,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또 워터파크 하면은 요 노래에도 빠질 수 없죠. 작년 여름을 책임졌던 프로미스나인의 Like You Better 세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프로미스나인의 Like You Better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이 무더위를 타파할 수 있는 K-POP 워터파크 개장을 했습니다. 또 시원한 노래들 만나보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도 세 곡을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다음은 또 작년 여름을 강타했었던 또 K-POP 데모런터스의 이 사자보이즈가 부른 소다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가 아마 작년에 여름 하면은 정말 상징과도 같은 곡이지 않나. 2025년 여름 내내 남았던 곡이었죠. 소다팝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곡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준비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역시나 작년 여름에 나온 곡이고요. 하이키 네 번째 미니앨범인 러브 스트럭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아, 역시 하이키도 이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곡들이 은근 많은데 이 앨범에 내 이름이 바다였으면 해 뭐 1, 2, 3, 4 구포유 등등등 이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뭔가 여름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하이키의 또 요 여름이었다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이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하츠 투 하츠의 스타일이라는 곡이고요. 역시나 작년 6월 발매가 됐었던 싱글 또 댄스 장르의 곡입니다. 작년에 또 최고의 신인이라고 평가받는 하츠 투 하츠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정말 소위 대박을 쳤었거든요. 상큼 발랄한 곡으로 전국이 정말 핫투하 스타일을 따라하게 만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경쾌한 리듬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세 번째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K-POP 데모런터스의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들려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돌아옵니다.

스튜어츠의 스타일까지 들으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3부 함께 하셨고요. 저는 또 잠시 후 4부에 역시나 아이스한 이 시원한 노래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 만나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0: 1시 30분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거북이의 비행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K-POP 워터파크 이제는 4부를 달려보겠는데요. 다음으로 또 세 곡입니다. 이지의 스니커즈라는 곡을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위너의 곡입니다. I love you.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조유리 씨의 노래도 준비를 했는데요. Love Shit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세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더위가 좀 정점에서 내려온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덥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오 시간대 이 한낮에는 너무나 덥거든요. 그래서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 예, 선크림 잘 바르시고 또 행복한 토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먼저 잇지가 부릅니다. 스니커즈.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0: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듣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또 이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루나의 Free Somebody라는 곡입니다. 10년 전에 발매가 된 곡이고요. 2016년 5월 31일 첫 번째 미니앨범 또 Free Somebody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또 FX의 루나 씨가 솔로로 변신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데뷔 7년 만에 발표했었던 첫 솔로 앨범 이 그 중에 타이틀곡인 Free Somebody 지금 띄워드립니다.

루나의 Free Somebody 들으셨습니다.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은 또 K-POP 워터파크 개장을 해서 시원한 노래들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저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또 오늘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이 평범하고 이 편안한 토요일의 정오 함께 하셨는데 역시나 이 평화로움 자체가 우리 땅을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묵묵한 희생과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편안한 토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펜타곤의 빛날이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김지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신봉선입니다. 오늘은 81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있고 또 여기저기 걸린 현수막도 올해가 광복 81주년이라고 알려주는데 갑자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81년 만에 어쩜 이렇게 많은 걸 잃었을까요? K-POP, K-MOVIE, K-FOOD 와 놀랍고 신기해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고마운 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고마운 하루예요. 8월 15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신봉선입니다.

0: 8월 15일 토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코리아나의 핸드 인 핸드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약간 반칙 같아. 이 노래 딱 나오면 심장이 막 웅장해지면서 아, 그쵸? 웅장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신봉선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이번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 저 사실 요즘에 혼자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그 인별그램 막 외국인들이 김밥을 말고 막 손톱 무슨 정말 구미호 같은 손톱으로 떡볶이 만들어 먹고 이런 영상 너무 막 쏠쏠하게 보이잖아요. 막 불닭볶음만 먹으면서 아 막 감탄사를 연발하고 아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불과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나가면 그냥 뭐 너 일본에서 왔니? 너 중국에서 왔니? 뭐 이랬지. 바로 뭐 코리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어디 나가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어 막 코리아 막 이러는 게 너무 또 막 신기하고 하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다 한류인데 왜 개그는 나 진짜 외국인 입에서 뭐라 쳐 씨부리 싸노 옳지 않아 짜증 지대로다 이런 거죠. 어? 나중에 역주행해가지고 나이 한 70 줄에 막 부귀영화 누리고 싶네요. 예, 아무튼 그날 확 쓰고 대합니다. 아 여러분 2시에 데이트 함께 하셔야죠. 참여하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은 무료 공짜입니다. 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소통해요. 소중한 광고주님 만나보고 시작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 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세요.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라는 국내 5대 음업 플랫폼이죠. 멜땡, 지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이고요. 역주행곡 70, 80, 90 세대 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요, 8월 12일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풀땡 차트에서 새롭게 진입한 키키의 팝 오프입니다. 키키가요, 지난 4-4 활동에서 젠지미와 Y2K 감성을 동시에 잡아서 대박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레트로 감성이 잔뜩 묻은 썸머송을 들고 왔네요. 아, 사실 티저가 나왔을 때부터 SNS는 아주 시끌시끌했대요. 멤버들이 2000년대의 느낌이 물씬 나는 옷을 입고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데 이게 또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엄정화 언니의 D.I.S.C.O. 그 디스코 시절을 떠올리면서 키키의 팝 오브 팝 오프 함께 듣고 오시죠.

0: Snapsy.
1: The boogie down, down the home. The boogie down, down the home.
2: 두 대통합 차트 키키의 팝 오브 팝 오프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 엄정화 언니를 언급한 이유는요. 아시겠죠? 노래 들으니까 딱 아시겠죠? 그래요. 자, 이번엔 한 개 또 네 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정은지의 파도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들어볼 겁니다. 에이핑크의 메인보컬이자 예능감 또 연기력까지 갖췄죠?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은지씨 지난 화요일에 파도로 컴백을 했어요. 이번 앨범 은지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아주 작정하고 고음 파트에 온 입을 쏟았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었다는데 저는 뭐 사실 돌고래가 아주 그냥 그 수면 위를 확 차고 올라오는 듯한 뭐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복면가왕 출신이라 좀 다르죠? 예, 만능 엔터테이너들의 집합소 아이오아이 갑자기도 얹어서 들어볼 겁니다. 아이오아이가 무려 10년 만에 들고 온 노래입니다.

갑자기 그래요. 나도 이 정도는 알아요. 사실 그 IOI의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엄청 바쁘잖아요. 오랜만에 또 뭉친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어머 세상에 나만 나이 먹지 나만 나이 먹어. 10년 전에 그 애기였던 막내 소미 씨가 아 또 방금 했던 말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예 어찌됐건 애기였던 소미 씨가 이제 숙녀 같아가지고 또 갑자기 작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팬들한테 더욱더 감동이었겠죠. 자 음악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부러운 친구들입니다. 정은지의 파도 IOI의 갑자기 나갈게요.

대통합 차트 정은지의 파도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에 이어서 또 곤충 차트에 이름을 올린 엠플라잉의 어텀 드림 듣고 왔습니다. 이 어텀 드림 제목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2019년 가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분위기도 좀 쓸쓸하고 어둡잖아요. 그 엠플라잉이 지난 또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데뷔 첫 전국 투어를 시작했대요. 지난주에는 대구, 이번주에는 어머어머 내 고향 부산이구나. 예, 부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차트에 올라왔나 봅니다. 이 곡도 2019년에 나온 곡이에요. 네, 곤충 차트에 자리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근데 아시죠? 잔나비가 곤충은 아닌 거. 알죠? 그죠? 나 지금 그냥 이게 약간 그런 그죠? 나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예, 7년 전에 나왔는데 또 차트에서 보이나 했더니 최근에 또 아, 라디오스타 나 봤어. 이 코르티스의 마틴 씨가 또 불러가지고 이 계속 뜨더라고요 SNS에. 네, 코르티스도 좋아하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려드릴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광복절 연휴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모레까지 지리산과 제주산지에는 최대 200mm, 남부지역은 50에서 150mm 정도가 예상되고

0: 중부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에 야외 활동이 많으실 텐데요.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아직 많이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 덕수산패에서 서종,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구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 사고입니다. 화성휴게소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구간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2대 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2대 발보드 차트. 2대의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2대 옛날 선곡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요, 제가 영미찡하고 셀럽5로 데뷔했던 2018년도로 가볼게요. 2018년 8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먼저 8월 16일에 선곡된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에게 인생작으로 꼽히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대표적인 OST죠. 엘리 굴딩의 숨소리가 섞인 공기 반, 소리 반 창법이 영화의 비밀스럽고 감능적인 느낌을 더욱 잘 살려줬습니다. 노래가 발매된 뒤 영국 싱글 차트 4주 연속 1위에다가 전 세계 30여 개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 리스너들의 취향을 저격한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같이 들어보시죠.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8일과 8월 15일에 선곡된 곡이에요. IOI의 나무나무나무 나무나무나무 나무나무나무 그리고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10년 전에도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컴백했다 하면 국민 프로듀서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녀들입니다. IOI의 나무나무나무 IOI의 아주 상큼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귀여운 노래고요. 이 음원이 발매되자마자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부터 찍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곡은요 트와이스가 부를 예정이었다고 해요. 파트 분배랑 안무 레슨까지 다 끝났었는데 IOI에게 간 거죠. 왠지 트와이스였어도 왠지 정말 좀 어울리고 상콤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예, 말 나온 김에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도 들어볼게요. 트와이스의 첫 썸머송이고요. 듣고 있으면 시원하고 청량한 게 여름 밤바다가 떠올라서 더위가 싹 가실 겁니다. 요즘 같은 여름 휴가 시즌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두 곡 연달아서 들어볼게요. IOI의 너무너무너무 그리고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IOI의 냠냠냠냠. 그리고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이어서 2018년 8월 20일에 선곡된 아이들의 한 듣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 한이라는 노래는요, 멤버 소연 씨의 자작곡이고요. 이별과 혼자 남겨진 감정을 표현한 서글픈 분위기의 노래예요.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이 변했다, 서 있다, 뭐 나온다, 뭐뭐 했다,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작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친구는 천재 같아. 남달라. 자, 다음은 2018년 8월 17일에 선곡된 세븐틴의 18 소개할게요. 2018년 여름에 방송했던 동명의 웹드라마 18의 OST입니다. 18은요, 고등학생들의 얘기를 다룬 청소년 드라마인데 이 10대 친구들 사이에서 신드롬이었을 만큼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이 드라마가 데뷔작인 분들이 바로 지금 너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죠. 신예은, 신승호 배우. 대스타를 낳은 작품입니다. 여름이었다. 청춘이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자, 헤드에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2부 끝곡은 2018년 8월 21일에 선곡된 비투비의 그리워하다입니다. 아, 발라드를 이렇게 잘 소화하는 아이돌 그룹이 또 있을까요? 그리워하다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자, 3부 시작됐고요. 2018년 8월 15일에 선곡된 리키 마틴의 리빙가 비달로카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안영미 씨가 출산 휴가 간 사이에 이번 주 2시의 데이트를 맡고 있는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발버드 차트 달려보고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두 대가 엄선해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선곡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버드 차트. 이주의 발버드 차트 2018년 8월 15일부터 일주일 선곡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8월 19일에 선곡된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이재훈의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시원해서 아주 그냥 여름만 되면 문득문득 생각난 노래예요. 쿨의 썸머송 느낌도 물씬 풍기고요. 이 피처링을 도왔던 쿨의 이재훈 씨도 이 녹음을 마치고선 와, 노래 좋다, 이거 완전 쿨 앨범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위 사냥의 제격인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이재훈의 오아시스 같이 들어요.
5: 와, 여름이다 막 이래.

스마일드걸스 피처링 이재훈의 오아시스 듣고 왔습니다. 아, 이재훈 오빠 목소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이거 여름이다 이거예요. 정말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내가 반응한다고. 네, 발버둥 차트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어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핑크들이 만났네요. 2018년 8월 19일과 8월 16일에 선곡된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그리고 에이핑크의 노노노. 자, 먼저 지난주 토요일에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런 분들이죠. 그래요, 블랙핑크가 벌써 10주년이네요. 마지막처럼 블랙핑크는 워낙에 최초, 최고, 최단, 최장 뭐 요런 타이틀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그룹이잖아요. 마지막처럼도 최단 기간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3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어머어머 세상에. 지금은 15억 뷰 돌파했고요. 우리 셀럽5는 얼마나 되려나? 아무튼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데뷔하기 전엔 사실 핑크 하면 무조건 이분들이었어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자, 이 노노노는 지금까지도 에이핑크 하면 단연 먼저 떠오르는 대표곡입니다. 뭐 TMI라고 하면 요 시절에 제가 아마 같은 아파트에 살았을 거예요. 숙소가. 예예. 그렇다고요. 자, 발매년도인 2013년에는요 초중과 할 거 없이 학교 축제 장기자랑 무대에서 무조건 이 무대를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슬퍼하지 마, no no no, no no no. 골반을 흔들면서 손가락으로 콕콕콕콕 찌르는 댄스 다들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핑크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에이핑크의 no no no 나가요.

에이핑크의 마지막처럼 에이핑크의 노노노에 이어서 자 2018년 8월 15일에 선곡된 오렌지 카라멜의 방콕시티 듣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은 사실 오케아 오렌지 카라멜이 제일 잘 살리는 것 같아. 저는 뭐 같은 샵을 다니거든요. 이 당시에 같은 샵을 다녔어. 근데 오렌지 카라멜 이 친구들은 실제로 보면 막 이 뭐 TV에선 되게 귀엽고 발랄하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장정이야. 키가 170이 다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귀여운 플러스 막 되게 막 아우라도 있었어. 진짜 인형 같았어. 아무튼 이것도 TMI였고요. 아, 오렌지 카라멜 상콤한 요 느낌. 아 오랜만에 기분까지 상콤상콤해지네요. 자, 이 노래 사실 포인트는 방콕이 아니라 뱅콕으로 맛깔지게 불러야 맛이 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발버둥 차트의 마지막 곡입니다. 하, 8월 17일에 선곡된 클론의 초련. 초련 그래요. 제가 가장 제 가슴이 뛰네요. 제 2020살 초반 때 그때 막 1위를 막 찍고 이랬던 노래인데 초련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되나요? 오래오래오 이 가사와 그 멜로디 그리고 막 잘못하면 손목 나가는 그 야광봉 댄스 손목까지 붙인 다음에 막 마음껏 돌릴 거야. 어, 나 그때 22살 21 뭐 이때였는데 나 너무 그때 그래 그땐 좀 못생겼었어. 그래요. 클론의 철연 들으면서 그 시절로 같이 돌아가봐요 여러분. 손목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번 연휴가 3일이다 보니 평소 토요일과 다르게 오늘 오후에도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현재 57km가 꽉 막혀 있는데요. 원주부터 새마을, 대관령부터 대관령 5터널 구간 가장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50km 정체인데 입장부터 천안호두휴게소, 남청주부터 비룡분기점 구간 가장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3터널 부근은 현재 2차로에 장애물 철자류가 떨어져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논산 쪽, 특히 서논산부터 논산분기점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1: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뭐 제가 뭐 아는 노래가 이제 뭐 술술술술 나오니까 정말 신이 난다. 약간 좀 텐션 느껴지시죠? 하, 그래도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요즘 트렌드 따라가야죠.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2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2대 통합 차트. 2026년 8월 둘째 주에는 또 어떤 곡들이 핫했는지 볼게요. 예, 곤충 차트에서 눈에 띈 노래입니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 일단 뭐 이 라인업부터가 엄청나네요. 브루노 마스와 레이디 가가. 사실 이분들은 뭐 각자 단독으로 활동을 해도 빌보드에 올라가는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낸 듀엣곡 바로 Die With A Smile입니다. 예,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는 당연히 1위에 올랐고요. 2025년 빌보드 연말 차트도 1위. 스포땡파이 일간 차트에서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1위라고 하네요. 아, 클래스가 다른 아티스트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 바로 쏘겠습니다.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 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 듣고 왔고요. 이번엔 두 개 차트에서 이름을 빛낸 두 곡 레드벨벳의 서핀 보이와 영케이의 셔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약 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레드벨벳의 썸머송 서핀 보이. 아, 또 멤버 조이 씨가 단독 작사를 했네요. SM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뚫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다고 하죠. 이건 찐이네. 심지어 또 이 서핀 보이를 작곡한 프로듀서도 레드벨벳의 오랜 팬이었대요. 예. 어쩐지 이게 레드벨벳한테 찰떡이야.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면 확실히 그 느낌을 잘 살려. 데이식스의 또 영케이도 노래를 정말 잘 만들잖아요. 셔터도어도 일기처럼 쓰는 것처럼 아주 솔직하게 써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이 곡을 30분, 40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하네요. 이 노래가 친구들이 본인을 험담했던 경험담을 녹여낸 거래요. 어머, 오늘 들을 때 나 가사 좀 들어야 되겠다. 노래를 다 만들고 나서 그 험담했던 친구들한테 직접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울면서 사과를 했고 잘 화해했다는 해피엔딩. 멋있네. 나도 나 욕한 사람들 싸그리 모여갖고 모아가지고 그막 개그를 한번 해볼까? 욕을 한 사람들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영감을 얻었어. 레드벨벳의 서핀 보이와 영케이의 셔터 도 듣고 올게요. 셔터 도.

레드벨벳의 서핀보이와 영케이의 셧더도어에 이어서 두 개 차트의 탑10에 위치한 제니의 Less Than A Love 듣고 왔습니다. Less Than A Lover. 아, Less Than A Lover. 아, 이거 진짜 나는 발음이 공부 좀 해야겠어. 아무튼 이 노래는 친구는 아닌데 또 연인까지는 아닌 그 애매한 그 썸관계의 설렘을 녹여낸 곡인데요. 이 노래 때문에 화제된 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그 뮤직비디오에 제니 썸남으로 나온 대만 출신 모델 카이 씨. 어머나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너무 잘생겼어. 어머 세상에 2002년생이래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나 23살에 태어났어. 근데 정말 잘생겼어. 왜냐면 저는 제니 씨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인별그램에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너무 잘생겨서 그 사람을 어느 날인가부터 계속 보고 있더라고. 알고리즘이 계속 떠서 아 이분이셨구나. 정말 잘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뮤직비디오에 또 배경이 되었던 스페인의 한 별장. 이 지중해 절경이 환하게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네요. 아 그 별장 그 이번에 예약창이 열린대요 여러분. 어머 나도 가볼까? 아무튼 저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G땡 차트에 자리한 스트레이드 키즈의 디스앤댓입니다. 이 스트레이 키즈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여심을 휘어잡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배우 임수정 씨, 엄정화 언니,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벨 씨도 푹 빠진 그룹이에요. 예, 우리는 빠지면 이모팬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이모팬이죠? 그래도 이게 다 이게 이모팬들의 또 힘도 무시 못한다고요. 이번 신곡도 굉장히 쿨하고 힙합니다. 무엇이든 자신 있게 해내겠다는 포부가 담긴 가사도 너무 멋있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나 포부 있게 할 거야. This and that 듣고 오시죠.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두 대 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풀땡 차트에 오른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오늘은 부드럽고 몽글몽글하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길고 캄캄했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환한 햇살은 새로운 아침 그 이상의 커다란 감동을 전해주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당연한 일상 역시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간절한 빛 덕분일 텐데요. 새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된 81년 전 오늘의 그 뜨거웠던 호흡이 바람을 타고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빼앗겼던 들녘에 다시 찾아온 온기처럼 오늘 하루는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고마움과 소중함

소중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도 찬란하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0: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안부를 나누며 보내는 평범한 오후가 오늘따라 새삼 더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숨을 쉬는 모든 순간들이 당연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린 오랜 시간 배워왔죠. 그래서인지 늘 똑같던 일상이 오늘은 어쩐지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익숙함에 가려져 잠시 잊고 지냈던 고마운 마음들을 오늘 되새겨보겠습니다. 자,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광복절에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의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 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골뱅이!
5: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11년도 8월로 한번 떠나볼게요. 먼저 국내 가요부터 살펴볼까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첫 곡입니다. 2011년 7월에 발매된 정규 1집 타이틀곡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이별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상대를 향해 직진하는 애틋하고 강한 집착의 사랑을 담은 노래입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티아라 롤리폴리입니다. 2011년 6월에 발매된 미니 3집 타이틀곡인데요. 제목인 롤리폴리는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상대가 밀어내도 굴하지 않고 다가가 내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가요순위 프로그램과 음원 사이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역시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처진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입니다.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유재석과 이적이 2011년 7월에 발매한 곡인데요. 압구정 무도회장을 배경으로 한 유머러스하고 신나는 복고 댄스곡입니다. 돈이 없어도 오늘만큼은 화려한 주인공이 되고 싶은 평범한 남자의 허세를 담은 압구정 날라리까지 만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2NE1 어글리입니다. 2011년 7월에 발매된 미니 앨범 2집 타이틀곡인데요. 아름답지 않은 외모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달리 슬픈 감정을 전하고 있어 매력적인 어글리.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cm 안아줘.

요 준비했습니다. 2011년 8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인데요.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연인에게 투정 부리듯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고 재치 있게 담아낸 노래입니다. 두 곡 만나볼까요? 21 Ugly, 10cm 안아줘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11년도 8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곡은 에렌 파워의 파트락 앤 썸입니다. 2011년 1월에 발매된 싱글이자 정규 2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전 세계적인 멜버른 셔플 유행을 일으킨 노래이기도 하죠. EDM 유행의 절정을 찍은 곡이라는 평을 받은 만큼 신나는 리듬이 특징입니다.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I Wanna Go입니다. 2011년 6월에 발매된 7집의 세 번째 싱글인데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안의 본능을 해소하는 일탈과 해방감을 담은 노래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위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은 I Wanna Go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핏불의 Give Me Everything입니다. 2011년 3월에 발매된 싱글이고요. 추후 발매된 정규 6집 앨범에 수록됐는데요.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니 오늘을 후회 없이 즐기자는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에렌 파워 파트락 앤 썸, 브리트니 스피어스 I Wanna Go, 핏불 Give Me Everything 만나볼게요.

이번엔 원 리퍼블릭입니다. Good Life 준비했는데요. 2009년 11월에 발매된 2집 앨범 수록곡이자 1년 뒤에 싱글로 발매된 곡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고 불확실한 삶을 마주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랑하겠다는 긍정적이고 힐링이 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죠. One Republic, Good Life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준비했습니다. 2010년 11월에 발매된 싱글이자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전 연인의 거짓말과 배신에 분노하며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통쾌한 이별과 복수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4위까지 올랐죠. One Republic, Good Life, 아델, Rolling in the Deep 두 곡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Cut the music up.
3: 목소리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릴 웨인입니다. How to Love. 2011년 5월에 발매된 싱글이자 정규 9집 수록곡이고요.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아진 연인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입니다. 릴 웨인 How to Love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림킴 Never Gonna Be Alone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아니 분노 깜짝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 찾기.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여서 홀린 듯 손을 뻗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실속 없이 텅 비어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자본주의 미소를 짓거나 진심이 빠진 번지르란 말로 상대를 달래는 일처럼 말이죠. 원본의 깊이는 따라하지 못하고 표면만 흉내낸 물건이나 출처조차 모른 채 사실처럼 퍼져나간 소문들도 그렇습니다. 우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포장된 것들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때론 알면서도 달콤한 눈속임에 눈을 감아주곤 하는데요. 화려한 거칠애와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결국 밑천을 드러내는 건 그 안에 담긴 알맹이의 부재일 겁니다. 우리 삶 곳곳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진짜를 위협하는 오늘의 진주,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가짜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짝퉁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방언이나 속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점잖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쩐지 가짜나 모조품보다 말맛이 더 사는 단어죠. 겉은 진짜인데 속은 비어있는 것. 유선의 시인의 줌바 버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줌바 버전 유선혜.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는 로우파이 힙합이나 시티팝을 즐겨 들어요. 너 그거 다 가짜지. 예리한 놈. 플레이리스트란 원래 저주와 애증으로 가득한 숨어 쓰는 일기장 같은 거니까.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바지 지퍼를 내려버릴 듯이 말한다. 이래야 제가 증명되겠습니까? 팬티를 내리고 나의 로고를 보여줘버려. 로고 없는 짝퉁 가방은 없는 법이잖아. 나는 저녁마다 동네 헬스장에 가서 중년 여성들이 줌바를 추는 모습을 봐. 현란한 최신 유행 트로트를 틀어놓고 하나도 맞지 않는 박자, 제멋대로인 동작, 통일감이라고는 없는 상의와 하의. 땀 냄새가 진동한다. 원, 투, 쓰리, 포. 아, 원, 투, 쓰리, 포. 소리치는 줌바 강사님. 탈의실에서 형님 밍크 사셨슈? 하고 물으면 호호호 이거 작아야 하고 웃는 줌바 회원님.

눈치 속에 나는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시티팝을 듣는다며 자신을 포장하지만 줌바 회원님은 가짜 민크를 입고도 이거 가짜야 하고 웃어버립니다. 남들 눈에 멋있어 보이려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나보다 가짜 민크를 입는 회원님이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자도 맞지 않고 차림새도 제각각이지만 땀냄새 진동하는 그곳에는 남에게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겉모습을 진짜처럼 꾸미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조금 허술하더라도 내 삶의 순간에 솔직해지는 게 진짜 당당함 아닐까요? 라우브 코난 그레이 페이크

드라마 안나에서 주인공 안나는 남들의 시선에 맞춰 가짜 학력과 신분으로 화려한 진짜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가짜의 삶은 들통날까 두려워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위태로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진짜는 굳이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드러나지만 가짜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짓된 행동과 말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있어 보이기 위해 거짓 위에 거짓을 겹겹이 쌓아 올리다 보면 아무리 진짜를 완벽히 흉내낸다 해도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낸 모습으로 오래 살다 보면 내 진짜 모습이 뭐였더라 하며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가짜의 삶도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삶이 아닐 겁니다. 눈치를 보느라 더 쉬운 껍데기를 잠시 내려놓고 조금 서툴더라도 나다운 나와 마주해 보자고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더라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명언으로 알려진 이 문장. 사실은 가짜 명언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영어권 문헌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한국산 가짜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도 않은 말이 내 이름으로 퍼져나가고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게 어쩐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못 퍼진 문장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각자의 몫이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린 매일 진짜와 가짜가 교묘하게 섞여있는 세상 속을 헤엄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에 가려진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기도 하니까요. 소문과 눈속임이 넘쳐나는 요즘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낀 진짜를 구별해내는 눈이 더 필요해집니다. 타인의 수식어나 포장지 뒤에 숨은 본질을 들여다보는 일.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요? 어떤 눈속임도 포장도 없이 오직 진심만을 담은 선율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들려드릴 노래와 함께 어지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새소년 긴 꿈 Radiohead Fake Plastic Trees 두 곡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유나의 오르트구름, 싸이 성시경 함께한 뜨거운 안녕, 렉시 하늘 위로, 4466번인 길맘님, 탱크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삐삐님과 6121번님께서 원하신 노래예요. G.O.D 보통날, 지하 술 한잔 해요 오늘, 그리고 콜드 와르르까지 만나볼게요.

있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최유리의 숲입니다. 6301번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강의를 하러 갑니다.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이제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요. 강의가 끝나면 보통 질문을 받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장르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도 장르에 목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장르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 즈음부터였습니다. 저는 장르로부터 해방되면서 음악을 더욱 폭넓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음악을 설명하기 위해 장르라는 도구를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었죠.

수많은 철학자가 공통으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모든 분류는 그 자체로 억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류라는 행위 자체에 권력의 시선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미의 아시안팝 신설을 두고 벌어진 논쟁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장르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르에 속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과감하게 탈주해야 합니다. 편견은 눈녹듯 사라지고 환희가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8월 15일 토요일 배순탁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8월 15일 토요일 배순탁의 음악캠프 배철수 DJ의 휴가로 오늘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까지는 ELC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오늘하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15일 16일은 제가 이제 스페셜 DJ를 맡아서 이틀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첫 곡으로 막스 리 히터 Recomposed by 막스 리 히터 비발디 4개 중에서 여름 여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원래 이 비발디 사계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걸 Recomposed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제작곡. 그래가지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은데 거의 말 그대로 이 원곡에서 많은 부분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좀 변화를 준 그런 식의 작곡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 곡을 첫 곡으로 고른 이유는요. 별게 없습니다. 아,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 작년 여름에 배철수 DJ하고 배철수 DJ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제가 여름을 좋아하긴 하는데 올여름은 좀 힘드네요. 이렇게 배철수 DJ가 작년 여름에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거 이상의 여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올해 또 있네. 예. 그래가지고 이 곡을 한 번쯤은 듣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오늘 오프닝에서 그 어릴 때는 막 그런 거 막 고민하잖아요. 송명석 PD도 당연히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드락이냐 메탈이냐 이게 팝이냐 락이냐 이걸 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싸웠다고요. 그거 왜 했나 몰라.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음악평론가로서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필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도로 사용하려고 애쓰긴 합니다. 최소한도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미가 최근에 또 이 아시안팝 관련해서 또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력에 바탕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권력적인 행위다.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장르도요 너무 그렇게 막 속박되지 말고 자유롭게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다프트 펑크 피처링 판다베어 Doing It Right 두 번째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프트 펑크 음악은 제가 비사이드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배철수 DJ 휴가 가셨을 때 스페셜 DJ 제가 아마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다프트 펑크 음악은 거의 빼놓지 않고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진짜 뭐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팝 슈퍼스타의 지위에 올라간 몇 안 되는 그룹이 바로 이 다프트 펑크라고 할 수 있겠죠. 다프트 펑크 피처링 판다베어 Doing It Right. 자, 오늘은요 음악을 또 당연히 많이 듣겠습니다. 당연히 음악 듣는 게 제 목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곡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곡이에요. MPQ라고요. 그 동남아시아 밴드입니다. 음악이 아주 깔끔합니다. MPQ의 Not For Anyone 듣고요. 그 뒤에는 영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제키 브라운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곡이죠. 바비 워맥 Across 110th Street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네. 영화 제키 브라운에도 삽입됐던 바비 워맥 Across 110th Street 들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인도네시아 밴드거든요. MPQ의 Not For Anyone Else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음악을 듣다 보니까 뭐 쫙쫙 시간 가는 거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배신의 한수 통해서 더 소파라는 곡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울프 앨리스, 실크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이제 8월도 보름 정도만 남았고요. 여름방학 끝나기 직전에 게다가 3일간의 연휴다 보니 흐리고 비오는 날씨에도 나들이 인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오늘 하루 종일 혼잡한데 지금은 특히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부터 문경 휴게소 구간 정체가 가장 심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은 좀 풀렸는데요. 서울 방향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정체 심합니다. 정체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사고도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 서운분기점 진출로 1차로 화물차 사고 여파로 혼잡한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안성분기점 역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로라 마링, 램블링 맨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배철수의 음악캠프 배신의 한수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곡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What He Wrote라고 이분의 다른 음악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곡을 제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Peaky Blinders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뭐 위대한 드라마 순위 꼽으면은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Peaky Blinders. 거기에 이분의 로라 말링의 What He Wrote가 쓰여가지고 굉장히 좀 너튜브 조회수도 아주 높고요. 뭔가 대표곡이 되는데 그분의 또 다른 대표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ambling Man입니다. 둘 다 같은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앨범 뭐 정말 강추니까요. 한번 꼭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아시스의 오아시스 음악은 아니고요. 리엄 갤러거의 솔로 앨범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리엄 갤러거의 All You're Dreaming Of 이 곡 가져왔는데요. 리엄 갤러거가 이제 오아시스 재결합 마침내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투어가 거대한 성공을 거뒀죠. 그 전에 밴드도 하고 자기만의 노예 갤러랑 그 헤어지고 자기만의 밴드도 하고 솔로도 하고 했는데 밴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로 솔로 1집, 2집이 영국 앨범 차트 1위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바이닐 있잖아요. LP. LP가 그해 최고로 많이 팔린 LP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집, 2집 둘 다. 그럴 정도로 솔로로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적어도 영국에서는.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 잘 안 돼가지고 오아시스의 재결합에 동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리엄 갤러거 솔로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예. 그 중에서 한 곡 All You're Dreaming Of 듣고요. 그 뒤에는요. 맨하탄 스트리트 밴드입니다. Tired of Fighting.

네, 맨하탄 스트리트 밴드 Tired of Fighting 들으셨고요. 그전에는요, 리엄 갤러거의 All You're Dreaming Of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맨하탄 스트리트 밴드는요, 뉴욕 재즈 씬에서 활동하는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는 그쪽에서는 유명한 연주자들이 따로 모여서 결성한 일종의 슈퍼밴드 같은 그룹이에요. 그 앨범을 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쪽 재즈 씬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밴드다. 자, 다음 곡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스페셜 DJ 때 틀려고 준비했다가 못 틀었어요, 이 노래. 그냥 그 제가 생각하는 쿠바 뮤지션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포크 음악 있잖아요. 통기타로 연주하는 포크 음악 중에 정말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 곡들이 물론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 상위권에 있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바 뮤지션이고요. 실비우 로드리게스, 우니코르니오, 영어로 하면 유니콘입니다.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네, 배철수 DJ의 휴가로 저 배순탁이 음악 캠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마지막 곡입니다. The Verve의 보컬이죠. 리처드 애쉬크로프트, A Song for the Lovers.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며칠 여행도 떠나고 가까운데 나들이나 데이트도 하고 광복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실까요? 어딜 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한 걸 보면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쓴 문구가 떠오르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리고 선생의 어록엔 이것도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이번 주말엔 가족, 친구, 연인과 천국을 만들어 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1: 굿길베이글.com.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8월 15일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할 텐데요. 이번 주 1위, 지난주에도 1위였죠. 엘라 랭리, 추징 텍사스였습니다. 자, 광고 듣고 전주현 씨와 만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휴가 가신 배철수 DJ를 대신해서 배순탁 제가 스페셜 DJ로 진행하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캠프 토요일 3부입니다. 전주현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네.
1: 아니지, 매주 뵙지.
2: 매주 뵙긴 하는데요. 전파로는 그렇죠.
1: 예,
2: 엘라 앵리 노래가 지금 17주 1위잖아요, 이번에. 네, 사실 이게 제일 최장 1위 곡 순위 중에서 지금 공동 4위고 머라이어 캐리 캐롤은 좀 논외로 치면
1: 네
2: 아니면 샤브 지의 노래라던가 아니 올타운 로드 빼고는 이 노래가 가장 최장 1위인데 그게 19주잖아요.
1: 네.
2: 음악 평론가로서 보시기에 그걸 네. 넘어설까요?
1: 지금 기세면은 넘어설 것 같은데.
2: 그렇죠.
1: 그냥 솔직히 말하면
2: 네.
1: 이 노래가 뭐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 네. 아주 시대랑 뭔가 잘 맞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예. 네,
2: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1: 네.
2: 자,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비허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1: 네.
2: 이번 주 9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두 계단 떨어졌습니다.
1: 네.
2: 이번 주 8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엔제니의 드라큘라가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1: 그 진짜 테임 임팔라는 네. 제니한테 뭐 선물 진짜 많이 보내야 돼요.
2: 그렇죠.
1: 최대 히트곡이 됐습니다.
2: 네.
1: 네, 이번 주 8위 테임 임팔라 그리고 제니 드라큘라

0: 네, 이번 주 8위 테임 임팔라 제니 드라큘라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롤랜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세 계단 하락했고요.
0: 네.
1: 이번 주 6위는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입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가 두 계단 떨어졌고요.
0: 네.
1: 이번 주 4위, 4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페이틀인데요. 새 앨범하고 같은 제목의 동명 타이틀곡이고요.
0: 그렇죠.
1: 이번에 새 앨범에 수록된 12곡이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40위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가져오는 감정적인 고통이라든가
0: 네. 뭐
1: 대중의 시선에 대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당당한 반응을 담은 곡이다. 이런 평가가 이 곡에 내려졌습니다.
0: 저는 엘라 랭리보다 아리아나 그란데를 더 좋아하거든요.
1: 네.
0: 아, 아리아나 그란데 신곡이 나왔는데
1: 네.
0: 엘라 랭리가 여전히 1위다.
1: 네.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겠죠.
0: 강력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네, 이 곡 듣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패틀.

0: 아리아나 그란데 페털 이번 주 4위 곡이었습니다.
1: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3위는요. 지난주 2위였는데요. 모건 월렌의 Been By Now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0: 자, 이번에는 과거로의 여행을 잠깐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966년으로 갑니다. 1966년 이번 주 1위 The Loving Spoonful, Summer in the City.

1966년 이번 주 1위 The Loving Spoonful Summer in the City였습니다. 1976년으로 갑니다. 엘튼 존, 키키디, Don't Go Breaking My Heart.

1976년 이번 주일이 Don't Go Breaking My Heart, 엘튼 존, 키키디. 이제 1986년으로 갑니다. 마돈나, 파파, Don't Preach.

네, 전주현 씨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 노래는 좀 길게 들어요 하셨습니다. 마돈나 파파 돈 프리치. 1986년 이번 주일이 1996년으로 갑니다. 로스 델 리오 마카레나.

야, 이 곡 진짜 대단했잖아요. 인터넷이 있는 시대에 이 곡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마어마했겠죠 더. 가뜩이나 어마어마한데. 1996년 이번 주 1위 마카레나 로셀리오. 2006년으로 갑니다. 넬리 퍼타도 피처링 팀벌랜드 프라미스큐어스.

2006년 이번 주 1위 넬리 포타도, 팀벌랜드, 프라미스큐어스. 2016년으로 갑니다. 씨아 피처링 션 폴, 칩 트릴스.

2016년 이번 주 1위 씨아 피처링 샴 폴 칩 스릴스였습니다. 이번 주 2위 곡 들으면서 3부 마칠 텐데요.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이 곡 들으면서 3부 마치고요. 4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낮 동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자칫 방심하기 쉬운데요. 지금 완도, 해남 등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곧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오늘 밤 12시부터는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방으로 비가 확대가 될 텐데 이 새벽 시간대 특히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저지대 하천이나 계곡에서 캠핑 중이신 분들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강한 비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 접근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와 서종일 때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씨와 계속해서 차트 봅니다.
4: 네,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위는 17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 엘라 랭미의 Choose in Texas였습니다.
3: 네.
4: 자,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8월 7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15위였는데요. Sienna Spiro의 Great Expectation이 5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3: 네.
4: 실제 모습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에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용이.
3: 그렇죠.
4: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3: 네. 이번 주 12곡 영국 싱글 차트 12곡입니다. Sienna Spiro, Great Expectation.

0: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10위 시에나 스피로 Great Expectation이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프로스파와 클루니의 Free Your Mind가 3계단 떨어졌고요.
0: 네.
1: 8위도 3계단 내려왔는데요. Another와 54 Ultra의 Talk to You입니다. 이번 주 7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휴겔, 이메일 엔젤, 앤 울트라 네이트의 Move In to the Sun입니다.
0: 네, 이번 주 7위 곡 같이 듣겠습니다. 휴겔, 이메일 엔젤, 울트라 네이트, Moving to the Sun.

0: 아, 음악 너무 좋습니다. 휴게어, 이메일 엔젤, 울트라네이트, 무빙 투 더 선. 이번 주 7위였습니다.
1: 네,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스투피 송이 두 계단 하락했고요. 네. 이번 주 5위도 지난주 3위에서 두 계단 내려왔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입니다.
0: 네.
1: 이번 주 4위는 제자리, 4위로 새롭게 데뷔를 했는데요.
0: 그렇죠.
1: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패틀입니다.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이번 주 5위, 지난주 6위였습니다. 시에나 스피로의 비지터가 한 계단 올랐는데요.
0: 네.
1: 8월 1일에 시카고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한 뒤에 지금 앨범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0: 작년에 갔었는데.
1: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주 4위, 지난주 5위에서 또 한 계단 올랐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입니다. 역시 시카고 롤라팔루자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반응이 많아졌고요.
0: 이제 뭐 슈퍼스타가 됐죠.
1: 아, 그렇습니다. 작년하고는 네. 정말 다르죠. 자, 이번 주 3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로드리

0: 최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입니다. 네. 이번 주 2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이고요. 이번 주 1위 아리아나 그란데의 패트리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 앨범입니다.
1: 네. 이번 주는 2위 곡에서 한 곡을 듣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Essential 앨범에서 Billie Jean.

이번 주 10위 노아 칸 스틱 시즌. 이번 주 9위는 마이클 잭슨 Thriller. 8위는 올리비아 딘입니다. The Art of Loving. 7위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6위는 드레이크입니다. Iceman. 5위 노아 칸 The Great Divide. 4위는 엘라 랭리가 차지했는데요. Dandelion.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입니다.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이번 주 2위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이번 주 1위 여기도 아리아나 그란데가 1위입니다. Petal. 지금 듣고 계신 곡은요 모건 월런 2위 앨범이죠. 이 중에서 What I Want featuring Tate McRae 이 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기타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Hot Rock and Alternative Songs, Dracula, Tame Impala, 그리고 제니의 음악입니다. Adult Contemporary, Alex Warren, Ordinary, Pop Airplay는 Bruno Mars가 차지했네요. Risk It All, Streaming Songs, Ella Langley, Choosing Texas, R&B 힙합 송입니다. Bruno Mars, I Just Might. 이 곡 듣겠습니다. Bruno Mars, I Just Might.

0: 회사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네, 휴가 가신 배철수 DJ를 대신해서 저 배순탁이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캠프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자,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가 6계단 올랐고요.
6: 네.
7: 2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샤키라 앤 버나보이의 다이다입니다. 이번 주 1위 20주째 1위인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린의 Rain Me In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 1위를 하고 있는 곡인데 지금 1위에 머물수록 기록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6: 20주. 네. 네, 대단합니다.
7: 그렇습니다.
6: 예, 전주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7: 네, 안녕히 계세요.
6: 예,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스페셜 DJ를 맡을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남혜정, 배순탁, 박수호 형, 디스크 자키 배순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오늘의 내가 80점이었다는 걸 덤덤하게 인정하려고 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100점이라는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오늘 내가 쏟아부은 땀방울이 80점 만점에 만점을 받은 진짜 내 모습이니까요. 최선을 다한 오늘의 나를 있는 힘껏 칭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림...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오래 기억하고 싶은 어떤 사람은 엄마의 진주 목걸이를 액자에 담아 작품처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액자의 뒷면을 단순한 종이 대신 우리나라 전통의 배첩 기술로 마감했대요. 먼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한지를 여러 겹 붙이고 다듬고 두드립니다. 다음으로 비단이나 모시를 또 한 번 쌓아 올리고요. 마지막에 추억이 깃든 물건을 배치하고 액자를 조립하면 완성. 이렇게 하면 시간이 흘러도 종이가 잘 변하지 않는데요.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기란 쉽지 않지만요. 여러 겹으로 쌓은 정성만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을 수도 있나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15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임영웅의 온기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엄마를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진주 목걸이를 액자에 담아서 보관했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해당 그 액자를 사진으로 보는데 너무 멋집니다. 위에는 어머님 아마 결혼하셨을 때 사진 같아요. 그게 조그만하게 붙어있고 그 아래 목걸이가 예쁘게 걸려있어요. 와, 이게 너무 근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남겨놨다가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나중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예쁜 액자입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 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듣고 오셨습니다. 6001님 주말에도 밥벌이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낮 시간을 정신없이 보냈는데 저녁 되니까 여유가 좀 생기네요. 낭만을 찾아 별밤에 왔습니다. 부엉이가 될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낮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 그래도 저녁이 되니까 덥긴 더워도 또 한 얼마 전처럼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라서 좀 더 한숨 돌릴 맛이 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사연 보내주시고요. 9112님, 대장부엉, 대학생 부엉인데요. 저 요즘 규칙적으로 살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 아침 10시에 도서관 갔다가 오후에 아르바이트 하고 별밤 끝나는 시간부터 잘 준비해서 12시 전에는 잠들기. 일단 한 이틀은 잘 지킨 것 같거든요. 방학 동안 너무 늘어지지 않게 저를 잘 돌봐주려고요. 아, 이런 건실한 학생 부엉이를 보십시오. 제일 좋은 부분은 이 모든 루틴이나 성실함보다도 이걸 하는 이유가 스스로를 잘 돌봐주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게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이게 뭔가 나를 좀 혹사하더라도 건실하게 살아보련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이 이렇게 좀 알찬 하루인 거라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건 진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에 가는 태도거든요. 아,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그 다음날이어도 이어가실 것 같아요. 이런 태도를 가진 분이라면은. 6821님께서는 고3 딸아이 학원 기다리고 있어요. 제주살이 3년 차인데요. 내비게이션 없이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격 중이네요. 아, 그런가요? 제주도가 도로 상황이 그래도 한결 이렇게 숙지하기가 쉬운 모양이죠. 물론 뭐 지역에 따라 그것도 다르겠지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비슷한 요 시간대쯤에 비슷한 사연 진짜 많이 와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고원.

데이브레이크의 고원 이어서 박지윤의 유후 듣고 왔습니다. 4739님 헬멧으로 별밤 듣고 있다가 잠시 쉬면서 문자 보내요. 강원도로 1박 2일해서 이제 집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가 가면 이제 정년이라 뜻깊은 여름입니다. 차로 달릴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바이크로 달리니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끼네요. 라면서 너무 멋있네. 바이크 탄 사진 보내주셨어요. 누가 이게 이 동호회 분들이랑 가신 건가? 너무 근사하게.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는 그런 종류의 오토바이. 뭔지 아시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오토바이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 타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일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기질을 나눌 수 있대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사람과 절대 타고 싶지 않다는 사람으로. 그 척도가 약간 뭐 자유로움에 대한 진정한 갈망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 오토바이의 근사한 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이 더더욱 근사해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네요. 저요? 저는 최애 티켓팅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만 했죠. 이상한 30대들의 대화. 아, 30대가 딱 그래요. 좀 믹스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40대도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결혼 정년기라는 게 좀 그 자체가 좀 흐려지기도 했고 늦어진 만큼이나 다양한 이 삶의 풍경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30대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차경란님, 주말이지만 늦잠을 포기하고 오전에 근처 수영장에 갔어요. 집에 와서 남은 된장찌개에 계란후라이 넣고 비빔밥을 먹었고 집 청소를 싹 한 다음 이번엔 영화를 보러 갔죠. 영화에 감격을 안고 나와서 산책하면서 끝내주는 노을까지 즐겼네요. 이 모든 하루를 함께 해준 남편 고마워. 신청곡은 박효신의 기프트. 아, 이분 체력 어떻게 이게 된다고요? 이게 심지어 그냥 본인이 너무 즐겁게 한 일정이라는 게 와, 너무 부럽다. 그리고 남편분도 그 체력에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두 분 체력관리 비법 빨리. 다음 사연. 두 분의 기프트는 체력이군요. 와, 여러분 체력을 잘 관리하면 이렇게 남들이 한 몇 달 동안에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을 단 하루 만에 다 해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우리 경란님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박효신의 기프트.

0: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보통 토요일 이 시간대라면 정체가 거의 다 풀렸을 텐데 오늘은 밤에도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춘천 분기점 일대 밀리고요. 또 서종부터 화도 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도 광주 쪽으로 서원주 그리고 동곤지암 일대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안성 분기점 일대 정체 이어집니다. 그 밖에도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 해운대 터널부터 부산 울산선 시점까지 연휴라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고요. 반대 울산 쪽은 온양 부근 2, 3차로 장애물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Tame Impala의 Feels Like We Only Go Backwards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습니다. 0118님께서 대장부엉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체력의 한계도 느껴지고 안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냥 그것은 여전히 할 수는 있는데 타임라인만 조금 조절하면은 되기는 해요. 내가 원래 하루만 하려던 것을 이틀, 삼일, 뭐 어쩔 때는 일주일로 잡는다든지 약간 여유롭게 내 스케줄표를 짜면은 이전과 내가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6414님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데 정상일까요? 분명 아침에는 기분 좋았는데 밤 되니까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울적해지고 안 쓰던 일기가 쓰고 싶어서 일기장을 펼쳤다가 귀찮아져서 별밤에 사연 남기는 걸로 대신하려고요. 너무 정상이죠. 네. 기분이 하루 종일 똑같으면 그게 좀 문제일걸요? 진짜 이상한 일일 겁니다. 6414님이 본인 기분을 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전에 기분이 어땠고 뭐 또 밤에는 이랬다, 지금 마음은 이렇다 이거를 잘 들여다보고 계시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서 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간 단위로 내 기분을 기록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기복의 흐름이 내 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오늘 내가 기분이 어땠지 돌아보는 거랑 완전 다른, 아 내가 오늘 이랬구나. 그 기록하라는 것의 요지는 내가 기쁜 순간 또는 편안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오늘도 하루 종일 불안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라 기록하는 거랬거든요. 원래 오락가락하는 게 정상이다. 자, 2329님. 소모임에서 알게 된 분에게 관심이 생겼는데요. 대화 도중에 연애할 시간이 없다는 걸 은근히 내비치더라고요. 미리 선을 긋는 걸까요? 그분이 정말 바빠 보이긴 해요. 일단 그 해석이 아주 틀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한표입니다. 거기다가 괜히 계속해서 이걸 확인하려는 질문 말고 전혀 그럴 생각 없고 소모임이라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충실한 대화만 하고 나도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냥 이 시간 동안에 나누는 대화가 즐거울 뿐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모임을 갔다 보면은 또 그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예민하게 이 상태를 잘 감지하신 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막 계속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애 쪽으로 계속 몰아가면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충분히 찬스가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부엉입니다.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고 혼자 우뚝 선 나무 같은 회사 동료와 각별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절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뿐이네요. 참고로 저 또한 마음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인간입니다. 아유, 오늘 짝사랑 사연이 꽤 있네요. 각별하려고 하는 일단 욕망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욕심입니다. 예, 애틋하지만 욕심입니다. 예, 그냥 어떤 동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단 어떤 테두리 안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시간이 쌓여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순리에 맡겨보세요. 어떤 사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그때부터 좀 부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훨씬 좋을 수 있는 사이인데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이 마음 예쁘게 잘 간직하고 앞으로 계속 볼 뿐이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알고 보니 한없이 기대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요. 두 개의 짝사랑 사연이었어요. 애틋합니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이어서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진님이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30대 초반에 첫째를 낳고 9년 만에 둘째가 생겼어요. 첫째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키워보니 산후 우울증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조리원에서는 천사같이 잠만 자던 우리 아이가 집에 온 뒤로 하루 종일 우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우는 것 같고 울며 잠 못 자는 아이도 힘든 것 같고 하루 종일 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우울하고 입맛도 없어져요. 근데 생각해보니 첫째 때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100일쯤에 복직도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엄마의 도움이 컸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주시고 아이도 봐주시는데 정말 자식 사랑 그리고 걱정은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우울함을 극복해보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기도 이제 좀 컸다고 저녁부터 잘 자줘서 별밤도 들을 수 있네요. K-윌의 눈물이 뚝뚝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정말 너무 좋은 첫걸음이에요. 극복을 해내겠다, 이걸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아 여기 그게 있구나 인지해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냅두면서 관리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서운하리만큼 오 가만있어 봐. 이거 어디 갔지? 어, 나 맞아 이랬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갖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죄책감이고요. 내가 나도 우리 엄마는 날 위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증상 같은 거니까요. 수진님 스스로에게 조금 더 마음 쓰면서 그리고 어머님이랑도 좋은 시간 또 보내면서 중간중간 마음 복잡할 때마다 사연 남기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흘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랑도 행복한 시간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K-Will 노래 함께 듣지요. 눈물이 뚝뚝.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줍니다.

0: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원디렉션의 Summer Love 듣고요.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커피 문단.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귀대어보는
1: 노래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후이씨 요즘 바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1: 네네
0: 그리고 특히 이제 빙고 활동은 네. 끝나가는데
1: 네네 맞습니다
0: 펜타곤 10주년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슬슬
1: 그쵸
0: 시동이 걸리고 있고요
1: 네네
0: 단체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1: 네 저희 포스터랑 프로필 단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0: 저번에 이 후이 씨가 이 방송 후에 얘기하는데 키 대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키노 씨를
1: 아, 대표님 네
0: 키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진두 지휘하는 요즘 텐션과 어떤
1: 진두
0: 태도
1: 진두 지휘하는 텐션은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0: 아 저런 저런 네,
1: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네.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약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멤버들이 또
0: 있어요 있고, 예, 그래서 후이 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형하니까
1: 저...

0: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하소연이다. 또 멤버들이 있고, 예, 저도 이제 가끔 전화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
1: 예. 어때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0: 아, 너무 잘 되어가고 있고요. 또 키 대표님의 어떤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을
1: 너무 마음에 드네요.
0: 예, 한 발씩 맞춰가면서 또 얘기할 건 조심스레 꺼내면서.
1: 예컨대 네. 어떤 걸 제일 그 민감하세요? 뭐 이게 동선적인 건지 무대 연출적인 건지 아니면 뭐 가창적인 거 또는 뭐 체형 관리 뭐.
0: 우리 키 대표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에 다 민감하세요.
1: 아, 그 모든 제가 네, 얘기한 그 이 모든
0: 얘기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허투루 바라보지 않으시는 네, 그런 분이십니다.
1: 자기 관리도 잔소리 엄청 하실 것 같은데.
0: 자기 관리까지는 안 하시고.
1: 아니. 이 막 관리하라고 멤버들.
0: 아, 예, 예, 예. 그런 얘기. 근데 사실 관리 쪽은 또 신원이라는 멤버나 홍석이라는 멤버 예, 네. 또 있고. 근데 키 대표님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1: 아, 너무 이거 다 메이킹도 잘 담기고 있죠? 모든 과정.
0: 아, 이 과정들이요? 예, 예.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어 일정도 나왔어요.
0: 네네.
1: 10월 1일 오사카, 10월 3일 도쿄, 10월 9일, 10일 서울, 그리고 11월 1일 홍콩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웅장해집니다.
0: 네. 예. 사실 저희가 또 너무 오랜만에 콘서트이다 보니까 설렘이 벌써부터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1: 진짜.
0: 무대 위에서.
1: 다르죠 또 팀.
0: 아,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르고 또 저희가 그 예전에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꼭 오겠다고 저도 혼자서 개인 콘서트를 하거나 혹은 뭐 멤버와 함께 유닛으로 콘서트를 했을 때도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같이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동이에요. 자, 저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네.
1: 펜타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갈게요. 펜타곤의 그해 그달 그날.

0: 펜타곤의 그해 그달 그날 듣고 왔습니다.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호희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제H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사회생활 31년 차 그리고 올해로 프리랜서 경력 11년 차인 연식이 꽤 있는 후엉이입니다. 오랜 기간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적은 건 나쁘지 않은데 책임감은 점점 커지고 최근엔 꿀꿀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좋아하는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곤 하는데요.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노래를 후이님이 추천해 주신다면 기쁘게 들을 것 같습니다.
0: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후엉이 JH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 네네.
0: 사회생활 31년 차에 프리랜서 경력만 11년 차여도 마음속은 네. 똑같나 봐요.
1: 그쵸.
0: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 나는 왜 이럴까? 뭐 나는 뭐 10년 차다 조회를 이런 생각 하덜덜 마십시오.
1: 네네네.
0: 지금 이분도 마음속은 여전히 시끄럽고
1: 그러니까요.
0: 걱정되고 하는 거 똑같은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후이 씨에게 네. 기대러 오셨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럴 생각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가끔 보잖아요. 느낌적으로
0: 맞아요.
1: 뭔가 굉장히 부를 이루셨다거나 혹은 어떤 뭐 명예적으로 많은 거 이루셨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께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뭐 여전히 뭐 불안하세요? 혹은 뭐 떨림이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매번 다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요령만 달라질 뿐이지
1: 네.
0: 내면은 참 비슷해요 사람이.
1: 그런 것 같습니다.
0: 후이 씨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전
1: 네.
0: 연습생 시절부터 아까 뭐 키 대표의 완벽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부터 후이의 완벽주의 또한 만만치 않은데 네. 달라진 부분이라면 예전의 후이였으면은
1: 네.
0: 그리고 지금 키노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후이도 만만치 않게 밀어붙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양쪽에서 거의 압박 수비를
1: 아 예. 예. 그랬을 수도 있죠.
0: 다 가운데 낀 멤버들이 모두 다 거의 지금
1: 그랬을 수도 있죠.
0: 숨을 못 쉴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1: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운데 껴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압박 수비를 자연스레 나쁜 눈초리를 받지 않으면서, 약간 옆, 한 발짝 옆으로 갈 수 있을까를 이제 잘 고민하고 네. 장난이고 열심히 네. 하죠. 네,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장난입니다 이건.
0: 예. 근데 아무튼 사람의 속내는 네. 여전히 조금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오늘은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의 음악이 필요하대요.
1: 네.
0: 스트레스 너무 받으신대요 종종.
1: 네.
0: JH님을 위해서 후이 씨 어떤 노래 추천합니까?
1: 네, 첫 번째 추천곡은요. 그 제 친구 노래예요. 오전의 Somehow라는 곡입니다. 일단은 이 노래 자체가 음악을 지금 듣기만 해도 약간 우주 위에 혹은 뭐 어디 무중력 공간에 떠 있는 느낌을 좀
0: 맞아.
1: 주지 않을까 싶어서 천국 같은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의 음악을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인트로 부분에 딱 보면은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백색 소음 같은 소음에 반복적인 모스 부호
0: 같은
1: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음악을 빠져들기 전에 집중도를 한번 잡아주는 느낌이 딱 들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0: 혹시 기술인가?
1: 근데 그 제가 아는 준호의 성향이라면 계획을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오는 길에 사실 이 Somehow라는 노래의 제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조금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좀 음악을 만드는 친구잖아요.
0: 맞아.
1: 저랑 좀 다른 부류의 다른 음악가더라고요.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그래서 그냥 느낌이 좋아서 넣지 않았을까.
0: 네. 제가 뭐 저도 한 번 배웠지만
1: 네.
0: 후이 씨 말 통해서 듣기로도 그렇고 되게 막 엄청난 큰 그림의
1: 네.
0: 전략적으로 곡을 쓰는 분일 것 같지는 않아요.
1: 네, 네.
0: 근데 말씀하신 그 사운드는 뚜뚜뚜뚜 약간 기분 좋은 백색 소음 반복되는
1: 네, 네.
0: 거는 약간 그 공부에 집중할 때 듣기 좋은
1: 맞아요.
0: 소리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1: 네.

0: 여러모로 효과가 좋지 않을까.
1: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걸 딱 듣고 노래가 딱 첫 소절이 들어갈 때 이게 달라요. 그 느낌이. 그냥 첫 소절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준호에게 허락을 구하고 제 음악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1: 네네.
0: 후이 씨의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오존의 Somehow.

0: 오전에 somehow 들었어요. 네. 진짜로 앞뒤로 네. 그 이 소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귀가 그 어떤 공간에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음악이 시작되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도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1: 뭔가 다른 공간, 시공간이 달라지는
0: 듯. 달라져. 네. 아주 묘합니다. 네. 두 번째 추천곡은요?
1: 다음 곡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옆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의 곡을 들고 왔는데요. 조지의 바라봐줘요라는 곡입니다. 뭔가 이 JH님의 사연을 봤을 때 위로와 좀 이런 힐링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오존님의 곡을 들었을 때는 뭔가 다른 세상에서 뭔가 힐링을 얻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조지님의 보컬이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굉장히 옆에서 불러주는 듯한 그런 힘을 쭉 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이렇게 근처에서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0: 그게 조지의 톤, 목소리 톤 때문일까 아니면은 저도 그런 느낌 봤는데 네. 그게 조지가 본인 음악을 그 믹싱, 네. 음향 조절하는 특성 때문일까요?
1: 근데 제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음악을 집중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믹싱적으로 뭔가 의도가 막 숨어있는

0: 처음에는 사실 그런 믹싱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그냥 보컬의 톤과 이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인 주파수의 음성들이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약간 그런 느낌의 음성이셔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약간 좀 앞으로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가끔 표현하는데 네. 그런 목소리들이 있고 네. 뒤로 걸려서 이제 높이 맞아요. 올라오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조지 씨는 좀 앞으로 네. 좀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조지의 바라봐줘요.

0: 조지의 바라봐줘요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지금 옆에 앉아서 노래 불러준 조지 씨 네. 퇴장하셨는데
1: 네.
0: 다음은 누가 노래를 불러주죠?
1: 다음에는 이제 옆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노래로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머리가 맑아지려면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박보검의 별보러 가자를 가져왔습니다.

0: 아,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1: 아, 그럴까요? 예. 이게 뭐지? 이게 현실인가?
0: 그쵸, 그쵸. 예,
1: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부터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0: 실제로
1: 예, 별보러 가자라는 곡을 위해서 선곡을 하고 싶었는데 박보검 님의 그 버전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면 금상첨화겠다 해서 들고 왔고요. 사실 저는 그 머리가 맑아지는 데 있어서 그 배우분들이 불러주신 노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노래가 뭔가 담담하고 좀 담백해서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0: 너무 동감해요. 네,
1: 사실 제가 굉장히 또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컬적으로 워낙 테크닉적으로 뭔가 어릴 때부터 연습을
0: 이미 알아버린 게 너무 많아
1: 네, 했다 보니까 예. 뭔가 담백하고 담담하게 노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0: 맞아 맞아
1: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분들의 그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 참 이런 게 어쩌면 음악인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후이 씨조차 겸허하게 만든다. 네. 어쩌면 좀 마음이 담백해지고 네네. 깨끗해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보검 노래 또 들을게요. 별 보러 가자.

0: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0: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부엉이들이 이야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치 천국에 있는 양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의 노래가 필요하다는 JH님을 위한 추천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
2: 네.
1: 종교 있으신가? 네.
2: 근데 아무튼. 사실 그 이번에 선곡을 하면서 저도 쉽지 않았던 게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의 노래를 어떤 것을,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은 노래를 선곡을 해왔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곡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윤카이의 곡도 있었고요. 막 여러 가지 곡들이 있었는데 아 이거 선곡했는데 저거 선곡했는데 하면서 고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1: 그치, 이게 네. 선곡하는 코너가 그런 좀 고충이 있어요.
2: 아, 네. 뭔가 너무 짧은 텀에 같은 노래를 선곡하기 아 쉽지 않다. 요번에 한번 오랜만에 곡을 다시 느껴봤어요 하면서.
1: 아, 그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우리 YH님 머리를 어떤 노래가 또 맑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2: 네, 사실 다음 곡은 뭔가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메시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들고 왔어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입니다. 일단 이 노래 자체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냥 나른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노래잖아요.
1: 맞아.
2: 그래서 노래로서도 분명한 뭔가 매력이 있지만 그냥 이 노래의 이야기가 나는 사랑에 이별하고 또 다치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할 거야. 난 반복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 H님께서도 뭔가 요즘에 꿀꿀함이 뭔가 도를 지나치고 있고 좀 책임감도 이런 것들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도 그런 스트레스는 계속 또 이어질 거니까
1: 그러니까 그냥
2: 자연스레
1: 받아 계속될 지옥인데 천국에 올 생각만
2: 아니 그런 그게 그 지옥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계속 계셔야 되지만
1: 그러니까 안돼 그것도 좀 안 되지
2: 그런가요?
1: 우리 이 땅에 함께 있어야 천국 계속 계시면은
2: 그렇죠.
1: 그런 느낌을 원하신 거지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혼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누나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혼자 계속 일하다 보면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도돌이표 네. 반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이것을 이렇게 감내하시고
1: 잘 견뎌내라
2: 잘
1: 알아서
2: 잘 견뎌내는 알아서라는 단어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는 삭제하고 잘 예. 견뎌내셔라.
1: 견뎌내셔라
2: 이 노래를 함께 이 함께. 노래와 함께 함께가 있습니다.
1: 뭔가 좀 버티어내게 네. 해주는 음악
2: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 그거예요. 얼굴이 좀 편해졌네요.
2: 아, 네, 제가
1: 오랜만에 좀 압박 공격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2: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뭔가 제가 네 당황했어요 오랜만에.
1: 오랜만에 네,
2: 아무튼 근데 그런 거 아니었고
1: 읽어냈다.
2: 아무튼 뭐 그랬어요.
1: 예 그래요. 네. 호이 씨도 마음을 좀 잔잔하게 네. 식힐 수 있도록
2: 그러니까요.
1: 함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이 참 정훈 씨 목소리도 근래 등장한 목소리 중에 역대급으로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어떤 가사의 작법들도 뭔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0: 문어체죠 좀.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독특해요. 최정훈 네. 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가사로서는 읽어야지만 이해되는 글이 네. 아니라 말하고 듣는 글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문어체를 고집하는 뮤지션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대표적인 뮤지션이 아닌가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곡이죠. 그리고 휘픽
1: 네.
0: 남겨져 있거든요.
1: 네.
0: 어떤 노래가 요새 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요?
1: 오늘 제가 픽한 노래는요. 이 노래입니다. 오늘의 후이픽은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입니다.

0: 제 노래 끝까지 불렀는데
1: 진짜
0: 그 이 노래를
1: 너무 좋네요.
0: 아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0: 네, 후엉이 뭐야? 분들, 그러니까 후엉이와 부엉이 분들을 위해 이 노래를 꼭 표현해서 불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뭔가 갑자기 감동도.
0: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또 보고 그 동안에 제가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뭔가 이런 표현을 내가 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또 전체적인 노래 분위기가 좀 차분하겠다 해서 아 이번에는 좀 그동안의 감사함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가져와야겠다. 아. 그게 오늘의 후이픽의 내 마음이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아, 근데 잘 불러야 되는데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1: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만큼 불러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아, 그래. 못 나옵니다.
0: 아, 네네네.
1: 야, 갑자기 뜻밖의 감동을 네. 던져버린.
0: 그러니까 뭔가 부엉이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피디님 작가님 뭐 누나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라디오라는 어떤 장르에서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그 부엉이분들과 여기 제작진분들과 또 누나 덕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초반에 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1: 위기라기보다는
0: 네네네.
1: 약간의 뭐 그냥 뭐 떡거림 정도라고 알아가는 시간.
0: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도 왜냐하면 이런 라디오 고정이라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쵸. 너무 부담이었고 또 이게 음악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음악에서 괜찮은 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음악적으로 제가 해석해야 되고 음악적인 뭔가 지식을 전달해야 하나라는 그런 부담도 있다 보니까 매번 책 읽듯이 그냥 이 노래는 이런 곡이고요 저런 곡이고요 이런 곡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없는 듯한 느낌을 한 3개월 동안 제가 근데 이제 자연스레 또 긴장을 또 풀리게 만들어 주셨고 누나가 네. 또 부엉이분들이 또 많이 아껴 주셔가지고
1: 수없이 많은 붉은 후이가 탄생을 했었죠.
0: 네네네.
1: 그때 재미도 또 있었어요.
0: 그쵸.
1: 네, 약간의 그 뚝딱거림이 또 미학이었고
0: 그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붉음은 네. 그 전주에 이 노래 한번 들어봐 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못 들었는데 네. 들은 척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그때
1: 진짜 저는 앞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 혹시 알러지가 올라온 게 아닐까? 아, 이거는 네. 이건 문제다 싶을 정도로 빨개져.
0: 맞아요.
1: 지금도
0: 맞아요. 아직도 기억나니까
1: 약간 다홍빛이 되셨거든요.
0: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네. 사실 지금이면 그냥 들은 척하고 아닙니다. 사실 못 들었어요. 왜요? 할 수 있는데 네. 그때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 진짜 거짓말 하고 그때 막 등에 땀이 막 어마어마하게 났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래서 그때도 저도 가끔 당황하게 할 때마다 제가 너무 혼자서 낄낄대고 그래갖고 아, 팬분들이 너무 근데 내가 후이 괴롭힌다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도 네네. 우리 후이 팬분들도
0: 맞아요.
1: 저 제 쪽이었던 거예요. 네. 같이 웃고 같이 붉은 후이가 나올 때마다 기뻐해 주셔가지고
0: 아, 맞습니다.
1: 덕분에 함께 놀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0: 아무튼 그래서 후이픽은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감사함을 담아서 골라봤습니다.
1: 갑자기 네. 분위기 감동입니다.
0: 네.
1: 함께 듣고 오죠.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0: 노래 기대는 밤. 오늘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JH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드렸고, 후이픽으로 뜻밖의 감동, 우리 김에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막 듣고 왔습니다.
1: 네, 그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 제 저 앞으로도 계속 오래 할 거라서.
0: 그러니까 약간 좀 마지막 방송 느낌이.
1: 네, 네, 저는 왜냐면 막방이었으면 저는 울었어요 오늘. 네, 이제 울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절대 절대.
0: 아닙니다, 그런 거.
1: 네, 그런 거 아닙니다.
0: 예, 중 원래 이게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떠날 때 야, 뒤늦게 하면서 엉엉 우는 게 아니라 틈틈이 표현을 하는 것이다.
1: 틈틈이 맞습니다.
0: 좋고요. 다음 주에 후이 씨 맞춤 성우 필요한 부황이들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빵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 씨 보내 드리면서 오늘 빙고를 아니 들을 수가 없겠어요. 네. 예. 후이의 빙고 짧게라도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5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별밤은 지금 클로징을 하는데 제가 직후에 또 우리 스포한 고영배의 게스트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한 시간 더 저랑 놀고 싶은 분들은 쭉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끝곡으로 한비의 시티타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오늘의 내가 80점이었다는 걸 덤덤하게 인정하려고 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100점이라는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오늘 내가 쏟아부은 땀방울이 80점 만점에 만점을 받은 진짜 내 모습이니까요. 최선을 다한 오늘의 나를 있는 힘껏 칭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오.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27대 별밤지기 김이 나는 아직도 긴장 중 오프닝 할 때 주먹 쥐고 해. 2. 김이나 피셜 고영배 국내 파급력은 BTS 비 못지않다. 3. 김이나의 운동 거드럭 창작은 하체 근육에서 온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3: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 피처링 헤이즈가 함께한 말이 안 되잖아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자들에게 인사해 주시고라는 지문이 항상 여기에 있는데요. 인사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빨리 모시면 여러분 진풍경. 왜 목소리가 3시간 동안 나오지? 조금 전까지 별밤을 진행하시다가 여기로 또 달려와 주신 소중한 분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248번째 스포한 고영배 초대석의 주인공 프로 엔잠러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DJ이자 K-POP을 쥐락펴락하는 작사가이자 또 우리의 일상을 위로해주는 작가 김이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본의 아니게 여러분 오늘 저와 이제 3시간을 함께 하게 된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1: 아 너무 좀 이제 좀 질린다라는 감정이 들까봐.
0: 에이 설마.
1: 아 지금 영배 씨가 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 라디오 피플의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2시간이라는 벽.
1: 제가
0: 절대 넘을 수 없거든.
1: 뛰어넘어 봅니다. 예, 그 벽.
0: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2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1: 아 가끔
0: 씨가.
1: 시사 쪽에서 개표 방송할 때
0: 아,
1: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0: 종일로 가버리니까.
1: 예, 예, 예.
0: 하지만 우리 FM에서 진짜 드물게
1: 드물죠.
0: 3시간 동안 우리 김이나 씨가 함께 하시게 됐는데 야, 근데 별밤이 저는 이상하게 그 시작을 하실 때부터 같이 게스트도 나가고 막 와 별밤 하시게 됐구나 막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눴어서 그런지
1: 네.
0: 되게 그때가 생생해서 그런지 오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1: 저도요.
0: 항상 들거든요. 근데 꽤 되셨네.
1: 엄청 오래됐어요.
0: 2020년도였어요 그게 벌써.
1: 세상에.
0: 야.
1: 너무 그 전에 영배 씨는 밤 편지도
0: 맞아요.
1: 그때 또 막 모니터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0: 그때부터 하면 벌써 DJ라는 이 자리를 맡으신 게 꽤 되는데
1: 아유.
0: 지금 DJ 김이나
1: 네.
0: 이 현 시점에 요즘에 좀 느끼는 마음 어떠신지 궁금해요.
1: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게 영배 씨는 어때요? 저는 아직도 오프닝 할 때 되게 긴장해서 주먹 꽉 쥐고 해요.
0: 진짜?
1: 네. 그리고 그래서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0: 진짜?
1: 네. 완전히 풀어지는 느낌은 없고.
0: 그렇구나.
1: 그리고 여전히 별밤 시그널이 저한테 주는 이 터치가 제가 워낙에 별밤 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내가 내 오프닝 들으면서

0: 혼자 계속 젖어드는.
1: 이럴 수 있어? 나, 이 음악이?
0: 이게 근데 김이나애라고 하는.
1: 근데 그 별밤 시그널만큼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영배 씨도 별밤 당연하죠. 걸쳐 있죠. 아마 네. 한 이적 씨, 윤하 씨 이때.
1: 저는 이문세 선배님부터 들었어요.
0: 아 정말?
1: 네네.
0: 아,
1: 그래서 이문세 선배님의 이제 후반기부터 네. 이적 형님으로 넘어갈 때 계속 들었죠 저도.
0: 아, 진짜 영배 씨도 살짝 그 라디오 키드의 마지막 좀 맞아요. 문턱에 걸려 있군요.
1: 진짜 진짜. 예.
0: 그래서 DJ 하는 게 더 즐겁지 않아요?
1: 완전 그렇죠. 에이. 근데 저는 정반대인 것이 제 방송은 제 것이 되자마자 첫 회부터 그렇게 괜찮더라고.
0: 바로 굴림한 스타일. 그건 밴드맨이라 그래. 네. 이 장악하는 것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리에 딱 있을 때 사시나무가 떨어지는 사람.
1: 그런가 봐. 네. 저는 그 뒤로는 괜찮았어요.
0: 프론트맨이잖아. 락스타.
1: 그래서 그런가 보다.
0: 골반의 왕자.
1: 무대 체질?
0: 체질 진짜로 근데 농담이 아니라.
1: 골반의 왕자.
0: 뭔가 그러니까 뭔가를 딱 쥐었을 때 비로소.
1: DJ랑 골반이랑 뭔 상관입니까?
0: 아니 무대 위에서 골반의 왕자잖아.
1: 아니, 그거, 아 그래. 아 무대에서 골반을 쓰니까 쓰고, DJ에서 괜찮을
0: 골반,
1: 것이다.
0: 네.
1: 딱 붙이고.
0: 딱 붙여서는 이게 뭔가를 잡았을 때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1: 저는 약간 그쪽인가
0: 그쪽이죠.
1: 봐요.
0: 그러니까 저기를.
1: 딴 데 가면 여전히 떨려. 근데 제 꿈은 괜찮아요.
0: 그래.
1: 야. 근데 지금도 내 별밤이지만 떨리는구나.
0: 저는 아직 그래요.
1: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오래됐는데 조금은 익숙해지고 매너리즘 이런 거 거리가 되게 멋이네요.
0: 언제 그리고 그 이게 생을 다할지 모릅니다. 이 자리라는 게.
1: 네. 갑자기.
0: 여러분. 그 스포한 고영배도 진짜 뜨겁게 응원해 주시지 않으면요.
1: 부탁드립니다.
0: 언제 갑자기 맞아. 안녕하고
1: 사연 보내자.
0: 많이 보내고요.
1: 사연 보내고
0: 네, 이왕이면 그 샵 8000번 좀 많이 써주시고. 남의 방송 나니까 이런 얘기를
1: 미니에도 네, 많이 남겨주시고.
0: 많이 남겨주시고. 화력을 보여주세요. 화력을.
1: 그렇지. 예, 예. 어쨌거나 김이나 씨가 오늘 예전에 사실 의리 있게 저 시작했다고 처음에 또 와주셨었는데 오랜만에 찾아주셨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의 김이나 씨 중에 특별히 작가님으로 좀 모셨어요.
0: 아, 제가 모셔달라고 했죠 솔직히.
1: 에이, 그 예. 저희야 이게 기회지 뭐. 핑계 없이 어떻게 또 모셔. 그 최근에 책 내시고 북토크 하시고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전 책 보통의 언어들.
0: 예.
1: 요거 이후에 몇 년 만에 신간이죠?
0: 이 책 기준으로 하면은 6년 만이고 그 사이에 캐릭터 에세이라고 해서 토이 스토리를 주제로 한 에세이가 한번 있었지만 제가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아는 의미로서 일상 에세이로는 6년 만입니다.
1: 꽤 오랜만에 그리고
0: 그쵸?
1: 얼핏 기억에 이렇게 책 작업이 쉽지가 않다.
0: 쉽지 않았고 네. 보통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때 내고 저는 에세이는 다시 안 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1: 제가 그런 말씀하신 걸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네. 사석이었는지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0: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제 편집자와의 인연. 제 그 첫 책의 편집자가 출판사를 이제 대표님이 되신.
1: 그분이 첫 편집자셨어요?
0: 네. 영배 씨랑도
1: 그
0: 무슨 문고 네, 콘텐츠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남겼잖아요.
1: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상상도 못했어.
0: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도서전에서 제일 큰 부스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큰 자리에 큰 그 나들목 같은 곳에서 그걸 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0: 맞아요.
1: 안녕하세요 했더니 거기 자세히 보니까 김이나 씨 사진도 막 붙어 있고 네. 이야기를 해보니 출판사 대표님이셨고 알고 보니 첫 책의 편집자셨군요.
0: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딴 책 얘기지만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 네. 열심히 또 홍보하고 있는데 그 네. 책은 진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책이에요.
1: 그 해당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
0: 네. 지금 생이 아마도 얼마 남지 않으신 아버님이 지체장애를 가진 성인 아들. 이제 아버님이 떠나고 난 뒤에 네. 뭔가 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이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위한 책을 내셔서 또 모르셨던 분 계시면은
1: 안녕 피터팬.
0: 예. 지금 남의 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뭐 아실 분은 다 아시니까 빨리 우리 얘기 나눠요. 이런 거 왜 안 물어봐요? 그, DJ 고영배 이런 거 잘한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
1: 아이 나 쑥스러워서.
0: 좋잖아요.
1: 아이 나 쑥스러워서 그러지.
0: 저는 고영배는
1: 갑자기 대본을 자기가 일단 이걸 왜 넘겨 이러면서
0: 하고 싶어요. 아니 고영배는 네. 아마 여기 제작진들이 누구보다 느낄 거예요. 진짜 잘한다.
1: 아

0: 대한 거. 그리고 이렇게 게스트 친화적인 그런 DJ가 돼서 저도 솔직히 저도 자부해요. 갑자기 또 제자랑 시작하죠.
1: 좋습니다. 근데 좋아 좋아.
0: 그것은 1위 덕목은 경청이거든요. 근데 영배 씨는 사석이나 공석에서 경청하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이게 너무 놀라워. 물론 일할 때도 경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네. 근데 사석에서도 그래요 영배 씨는. 그냥 평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근데 고영배는.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게 김이나 씨라서 듣는 거예요. 저 가려가며 들어요 사실. 정렬 얘기는 잘 안 들어요.
0: 어쩐지 맞아요. 그 네. 정렬 씨가 얘기하는 거는 네. 어? 저 얘기하던 거 아닌데 한데 딴 얘기로 이렇게 받고 하시고 더 놀라운 건 정렬 씨도 네. 영배 씨가 딴 얘기로 받아도 별 대수롭지 않아 하고.
1: 저희 너무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0: 아 그런 거였군요.
1: 길게 말하는 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0: 저는
1: 김이나 누나 이원석 형 정도 돼야
0: 아 연배로 가는군요.
1: 아, 네. 아 메시지가 중요해요. 동갑내기 네. 다른 형들 얘기 안 듣는 예, 형들도 많은데 예. 아니, 워낙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거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DJ로서 MC로서는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지 않았는데
0: 하고 싶어요.
1: 이것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번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
0: 네, 적당히 하셔도 돼요. 그, 좀 알아서 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그러면
0: 우리 다 눈치 빠른 분들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1: 가벼운 터치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예, 아, 너무 감사하게도 책을 보내주셨어요. 예, 주시면서 예. 앞쪽에 탁 사인 멋있게 얼마나 좋아. 지인이라는 게 이럴 때 너무 이게 진짜 어깨 으쓱해지는 포인트인데 탁 사인돼 있고 영배야 하나 나왔다. 네가 좀 나서줘야겠어.
0: 네, 저 반도직입적입니다.
1: 예, 제가 네, 저 이런 또 부하 마인드 있는 친구들은 나 그러면 우리 또 아 막 사명감 바로 쫙 통독하고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딱 인용해가지고 막 SNS 올리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아유.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쭉 이제 김이나 씨 인스타그램 이렇게 쭉 보는데 어 잠깐만 이게 내가 나설 일이 아니었던 거
0: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1: 뭐, 며칠 뒤에 막 B씨였나? 막 올라오고 아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걸 내가 나서줘야겠어가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0: 아니 B씨가 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번 알았는데 B씨의 별그램 팔로워 수가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은 거 아세요? 인구수보다 많은 거 아세요? 나 몰랐어. 근데
1: 와, 그렇구나.
0: 근데 해외 팬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이번 책은 아직 해외 출간이 아니 너무 화제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북신거려야 되는데
1: 빠르게 번역을 해서 내주셨어요 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0: 영배 씨가 언급해 주시는 게 그래도 파급력이 동등합니다 지금.
1: 그래서 제가 깜짝 이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하나하나가 올라 잠깐만 누구라고? 막 이런 거예요.
0: 아유.
1: 아 그랬던 기억이 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쭉 읽었을 때 그 지난 책 보통의 언어들 때보다 김이나 씨가 조금 편안해지신 느낌이랄까?
0: 아,
1: 뭔가 에피소드가 저 지금 행복하고 편합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되게
0: 아, 좀 내려놓은 느낌 나지 않아요?
1: 예전보다 조금 그런 느낌을
0: 정확하다.
1: 지난 책에 비해서 받았어요.
0: 그렇게 했다. 저는 몰랐는데 책을 쓸 때 제 마음가짐을 보면 그게 느껴졌다면 영배 씨 말이 맞을 것 같아요.
1: 오.
0: 통의 언어들 쓸 때만 해도 조금 더 날이 서 있는 게 그러니까 뭐 파저티브한 쪽으로 전 날이 서 있다라는 건 작업할 때 기준으로는 무조건 좋은 표현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번 책 쓸 때는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의기소침해져 있는 면도 많고 그리고 아 이건 아니구나 뭐 이래져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또한 필요한 과정에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대체로 이런 페이지라고 할까요? 이런 단계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많잖아요. 조금 시무룩하고 자신감 없는 상태.
1: 훨씬 많죠.
0: 예. 에. 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선에서 쓸 수 있는 글들이 있겠구나. 이런 상태일 때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영배 씨가 그걸 굉장히 정확히 짚어주신 걸 보니 정독을 하셨군요.
1: 그냥 느낌이 전에 책보다 뭔가 누나가 좀 편해 보인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게 에피소드에 이래서 그랬다는 모르겠는데 인상이 그렇더라고요.
0: 아, 진짜 아직 책 표지조차 올리지 않은 이원석 씨와는 굉장히 다른 네. 정렬 씨는 올렸었나?
1: 건전히 안 올렸습니다. 제가 강력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그

0: 아무래도 세 분이 친하시잖아요. 네. 두 분 잊지 않을 겁니다.
1: 아니, 원석이 형은 내가 의외네. 내가 좀 이건 좀
0: 아직 잊지도 않았다고 저한테 당당히 얘기하세요.
1: 네.
0: 아유, 제가 그냥 저는 앞으로 고영배한테 충성합니다.
1: 저는 예, 바로 통독. 그리고 저희 아내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0: 진짜요? 그게 진짜 고맙다.
1: 제가 또 굳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작가님도 직접 사서 오늘 사인 받으려고.
0: 진짜요? 이런 게 너무 최고야.
1: 엄마가 들고 나갔대.
0: 근데 찐이다, 찐이다.
1: 찐이야, 찐이야.
0: 라디오 작가들이 좋아해 준다 그러잖아요.
1: 그럼. 저는 맨 처음 작사가 김이나의 책을 접했을 때 네,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예상과 다르다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소소한 류의 글들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더 되게 막
0: 거시경제 얘기하고 막
1: 그런 느낌처럼 한글이란 무엇인가
0: 막 근본
1: 그래서 어쩌면 아직 책을 못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예, 우리가 굉장히 뭔가 대체로 미래나 과거에 머물러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걱정은 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오고 후회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서 오는데 지금 이 순간을 생각보다 많이 못 살아요.
1: 맞아.
0: 근데 잘 이 지금 이 실시간으로 삶을 산다라는 게 훈련을 해보면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지금 꽤나 괜찮고 행복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게 과거나 미래의 시각이 계속 가 있으면은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면 기특할 때도 있고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근처에 있는 것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엄청난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만드는 작은 습관들이며 풍경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책 얘기를 한다라는 건 언제나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새 앨범 나왔을 때 네, 영배 씨 이제 앨범 홍보 쫙 하면 돌 때 네, 마음이 이래요?
1: 저는
0: 아니,
1: 사실
0: 다른가, 그건?
1: 앨범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저도 책 얘기할 때는 진짜 그냥 귀가 빨개진 채로 살았어요.
0: 왜 그럴까?
1: 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작가님이라고 부르면 부르지
0: 맞아,
1: 마세요.
0: 맞아. 나도 그거 아직 안 돼. 나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쓰기 전까지
1: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0: 스스로
1: 작가로?
0: 저자라고 하기에는
1: 그 말씀은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있으신가 보네요.
0: 당연히 써보고는 싶지만 못 쓰겠다죠.
1: 너무 궁금하다.
0: 왜냐면
1: 김이나가 쓰는
0: 좋아하니까.
1: 소설. 재밌겠다.
0: 근데 그렇지 않고 에세이는 사실 일기에 가까운 느낌이랄까?
1: 맞아요.
0: 네, 모음집 느낌이라면 소설은 정말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이번에 책을 냈다. 영배 씨랑 저는 그렇게 가름해보죠. 아니 우리 한번 연합해서 소설을 써볼래요?
1: 어머. 나 지금 순간 또 귀가 빨개졌어.
0: 던지기 작업 최초로 서로에게 이 마무리를 네가
1: 교환일기처럼
0: 계속 하는 거야. 엉망으로 가는 거, 치닫는 거야. 엔딩이
1: 재밌겠다.
0: 그죠.
1: 근데 그런 책도 많잖아요. 대담집 같은 거.
0: 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필담처럼.
1: 너무 재밌을 것 같다.
0: 그런 거 진짜 아주 사적인. 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루시 드 폴이랑
1: 맞아 있었어요.
0: 시인님이랑 예술이었거든요.
1: 저 그때. 심지어 그 책 샀었어요.
0: 그니까 그 맨 마지막에 두 분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끝나는데
1: 맞아.
0: 너무 뭉클했어. 이거 제가 맨날 이렇게 제목을 기억을 못해.
1: 또 이게 또 나이 특입니다.
0: 아유,
1: 어른 특이 어른 특.
0: 예, 저요.
1: 그리고 여기서 어른 특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데 아 왜 걔 있잖아.
0: 그거 걔. 있잖아. 걔
1: 이름 몰라?
0: 그분 하면서 그거 부른 하다 그것도 또 기억났나?
1: 그거 누구야? 막 이러면서.
0: 그러다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지 까먹는 앤디.
1: 거기까지가 네, 이제 완성.
0: 다음 얘기하죠. 예.
1: 어쨌거나 그렇고 김이나 씨의 이제 어떤 대중의 이미지, 작사가 또 글을 쓰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작업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김이나 씨는 어떻게 작업을 할까?
0: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하는데 직장인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1: 일단 제가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는 네, 속도가 되게 빠르시다고
0: 빨라요.
1: 들었어요.
0: 진짜 빠르긴 빨라요.
1: 그러니까 뭐 먼 산을 바라보고

0: 이틀 동안 그 딱 폐관 수련 막 요런 게 아니라고 들었어.
1: 그러니까 폐관 수련이 있긴 한데 딴 짓을 그냥 하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마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안 자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너무 빨라서 제가 전문 작사가만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영배 씨는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는데 가끔 저는 쓰고

0: 빨리빨리 나오자마자 막 30분 만에 보내고 막 이러면은 작곡가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내 가사가 별로였어도 얘한테 맡긴 빨리 나온다라는 각인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저의 이제 마케팅 수단이죠. 그래서 계속 그걸 고수하다가 나중에는 아 근데 약간 좀 정성을 덜 들였다라는 오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묵혔죠. 약간 발효를 좀 시키고 고뇌의 시간을 가진 척하다가 이제 보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작사가 지망생들을 위한 이제 팁인데 안 그러면 자꾸 수정 요청이 너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1: 기한이 많이 남으면 사람이 수정을 하고 싶어요.
0: 계속 보고 괜찮은 것도 괜히
1: 의심하고
0: 고치게 된다.
1: 그리고 여기저기 자꾸 물어보고.
0: 그래서 좀 마지막에 싹 이렇게 건냅니다.
1: 예, 우리나라 탑티어에서 또 꿀팁이 나와버렸네.
0: 예, 꿀팁 현실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신인인 분들은 뭐든 빠르고 마감 잘 지키는 게 최고의 덕목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를 하나 좀 듣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김이나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가사로 꼽아주신 적이 있대요. 이문세, 또 우리 별밤 얘기가 나온 김에 이문세의 옛사랑. 이 노래를 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주간 편성되어야 마땅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어, 보법이 다르다. 예. 보법이 달라. 형용사인데 여기. 여기가 형용사 자리인데
3: 부겨넣었습니다.
4: 편성이 나와버리네. 예, 예, 예. 자, 스포왕 고영배 김이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작사가이자 일상주의자의 감각의 작가

0: 김이나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데요. 아, 이번에는 과거의 김이나와 현재의 김이나 사이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김이나 대 김이나! 아, 먼저 김이나 씨가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했던 2015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김이나 씨가 본인한테 실망을 했대요. 그 이유는 방송에서 안 웃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1: 아, 진짜 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다.
0: 네? 너무 알 것 같아.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
1: 이제는 웃기는 거에 그런 그 방송에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0: 사석에서 오히려.
1: 사석이나 뭐 이게 뭐 라디오는 이제 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오는 분들이니까. 근데 뒤늦게서야 깨달았어요. 방송에서 나를 찾을 때 웃음을 위해서 나를 섭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역할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나가서 내가 웃기고 싶은 거예요, 막.
0: 그럼. 근데 평소에 진짜 웃기시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나를 원해서 부른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역할에 맞게끔 항상.
0: 저도 근데 그 부분 아쉬운 점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김이나는 너무 고급이야.
1: 맞아.
0: 저질 매력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저질 매력이 나오는 순간 또 다른 국면인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1: 천방미가 있거든요.
0: 아, 천방미.
1: 근데 그게 이제 라디오를 좀 오래 들어주신 분들은
0: 아시죠?
1: 알죠.
0: 부엉이 분들 중에 그거 아시는 분들 있어. 네,
1: 그래서 좀 편한데 네. 그거를 TV 보는 분들에게 강요할 필요도 권리도 없다라는 네. 거를 나중에 알았죠.
0: 아. 나의 저질미를 내뽑고 싶다 이럴 필요가 없지
1: 아,
0: 사실
1: 없어 그냥 궁금한 분들은 별밤 들어주시면 예.
0: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당시 김이나 씨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79년생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게임 러버이자 노랫말을 쓰는 사람이고 유부녀고 아직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2026년도 버전으로 나를 소개한다면?
1: 작사가 김이나고 똑같네요. 79년생이고 게임 러버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노익장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제가 아직 젊다라는 게 지금은 느껴지는데 이게 꼭 30대 때 어설프게 영배 씨도 지금 딱 그럴걸요. 30, 40, 40초 이럴 때 이제 나이가 나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제가 40 이제 후반이란 말이에요. 79년생이니까 내가 아직 젊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제 나이예요. 근데 30 중반? 에서부터 네. 괜히 나이 타령하게
0: 계속 돼. 의식하고
1: 네.
0: 30대 되니까 40대 되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 러버인 거는 여전한데 그때만큼 PC 게임으로 하드하게 하진 않고 이제 혼자서 하는 그냥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하고 노랫말 쓰고요. 여전히 유부녀이고 철은 없는지 있는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게 좀 바뀌었네요.
1: 그렇죠.
0: 노익장이라고 나 스스로를 노익장이라고 말했던 거랑 나는 철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가 약간 지금은
1: 그러네.
0: 생각이 애매해졌네.
1: 그러네.
0: 제가 이번 책 이렇게 쭉 읽었을 때 다른 부분들 다 이렇게 읽었는데 딱 하나 좀 저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1: 뭐죠?
0: 아 누나가 좀 운동 꺼드러기 좀 생겼다.
1: 티나요?
0: 네,
1: 너무 뺀 건데.
0: 너무 즐기신다. 운동을 즐기는 걸 넘어서 운동이 삶이 된 내 자신.
1: 조금 취해 있어요. 사실.
0: 약간 취했다.
1: 저 요새
0: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
1: 그리고 요새 약간 광배에서 이두 떼고 걸어다녀요. 저는 솔직히 영배 씨랑 운동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랑 운동 얘기를 그래도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영배 씨 주변에 이석훈 씨 정도밖에 없어요. 네, 좀 빠져주시고요.
0: 제가 이석훈 씨한테 한번 네. 호되게 야단친 적 있어요.
1: 뭘요?
0: 네가 뭔데 헬스 트레이너랑 같이 운동을 하냐.
1: 아, 이석훈 씨 장난 아니라면서요.
0: 보디빌더랑 왜 운동을 하냐.
1: 막 근데 엄청 화나 있대던데 몸.
0: 근데 그래도 제가 고마웠던 건 석훈 씨가 네. 일리가 있다. 내가 너무
1: 석훈 씨는 진짜
0: 장난 아니요 뭐.
1: 초식 사자 같은 사람이야.
0: 아,
1: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꺼드럭 들어가거든요. 뭐 아냐 크레아틴이나 먹냐 바로 잃어버리는데
0: 너무 싫어. 그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운동에 푹 빠져 계시죠?
1: 아 근데 진짜 운동 안 하세요?
0: 네.
1: 아, 해봐야 아는데.
0: 아
1: 아니 이게 운동을 해서 이게 막 이게 보통은 저도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신봉하고 뭐. 얘기하는 게 이제 근육에 대한 집착으로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장 직접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전도하듯이 얘기하게 돼서

0: 라디오에서도 끊임없이 운동 잔소리해서 실제로 운동 얘기하는 청취자들이 엄청 늘고 하게 됐다는
1: 선한 영향력.
0: 아, 운동
1: 근데
0: 영향력을.
1: 진짜 좋아 보이고요.
0: 네.
1: 제가 느낀 책의 조금 편안함의 바이브가 거기서 온 것인가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0: 진짜로 조금 잔소리가 늘고 피곤해 보이긴 하겠지만은 스스로 느꼈을 때 그리고 작업의 질에도 영향이 커요. 영배 씨 허벅지 굵기 예전 같지 않죠?
1: 아, 원래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갑자기. 썩어도 준치입니다만
0: 아,
1: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죠.
0: 거기서 나와요 창작이. 세상에 나 몰랐다니까요.
1: 아, 내가
0: 나도
1: 내가
0: 몰랐다.
1: 어렸을 때 동경하던 짝사가 누나가 허벅지 굵기에서 나온다고.
0: 이게 뇌로 심장이 그 혈액이 펌핑이 돼서 산소를 돌게 함으로써 좋은 게 나오는 거지 내 감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 여기서 나오는구나.
0: 진짜 그렇더라. 생각 안 날 때 산책하고 이런 건 하지 않아요?
1: 하죠.
0: 발바닥을 자극시키면 머리가 순간적으로 또 좀 돌거든요.
1: 정말 급한데 정말 힘들 땐 산책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0: 그럼 되잖아요.
1: 에.
0: 그게 그냥 기분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신체 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하십시오. 운동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제가 아까 40대 초반 이때쯤에 자기 나이 얘기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저 40대 초반이 되니까 달라진 점. 주변에서 다 운동 얘기해요.
0: 그래요.
1: 미치겠어.
0: 영배 씨의 지금 그 하얗고 하얀 피부와 보들보들해 보인 손바닥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해요. 지금.
1: 알바는다.
0: 네. 창백하네요. 정말.
1: 세 번째입니다. 네. 또 2016년도에 이때 과거로 돌아가서 직업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생기면 어떤 걸 하고 싶냐는 질문에 첫 번째로 작곡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2016년 1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도 그 마음이 유효한가요?
0: 전혀.
1: 어? 왜요?
0: 아니 지금은 작사도 힘겨. 이때 내가 에너지가 또 높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때 체력이 괜찮았나? 작곡은 진짜 절대적 체력의 영역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1: 있죠. 완전 있죠.
0: 완전히 있고 그 절대적 시간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특히 더 그래요. 더 절대적인 시간과 체력이 들어가야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음악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1: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필링으로 빠른 시간에 딱 느낌으로 가는 음악들 말고
0: 맞아.
1: 되게
0: 정교하고.
1: 공이 들어가고 정교 코드가 어렵다거나 리듬이
0: 맞아.
1: 복잡하고 구성이 좀 많이 짜여진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아는데 그만큼 작곡가들에 대한 리스펙트는 여전히 제 마음에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잘 만들어진 음악을 들었을 때 아직도 막 미치겠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막 너무 영배 씨 그럴 때 있어요. 신곡 이제 라디오 때문에 신곡을 다 듣게 되잖아요. 어쨌든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손에 약간 떨림 온 적 있어요.
1: 드문데 가끔 그런 순간이 오면 너무 좋고 감사한 마음 들죠.
0: 네. 제가 최근에는 그게 비비드 랄라 러브 들었어요. 괜찮아요? 막 갔다 와서 약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거 보면은 그 곡에서 오는 기쁨이 여전히 저한테는 가장 크고 그래서 아마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만드는 것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를 갈수록 더 알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걸로 축하하고 지금 내 거 하기도 지금 급급하다. DJ 하니까 쓸 시간이 더 없거든요.
1: 네. 시간 관계상 작곡은 포기다.
0: 감히 어딜. 네.
1: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요?
0: 네.
1: 아 지금 뒤에 질문 두 개 날렸습니다.
0: 날려.
1: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노래를 꼭 들어야겠다고 소란의 잠이 안 와.
0: 제가 진짜 감히 소란 노래 중에 손에 꼽는 명곡 오브 명곡 저한테. 그리고 제가 왜 이 노래를 그토록 좋아하냐. 물론 편곡 막 너무 좋은데 영배 씨 목소리가 좀 웜톤이잖아요 노래할 때. 근데 이 노래 좀 서늘한 구석이 있어요. 가사도 그렇고. 근데 대체로 영배 씨는 다 되게 더 따뜻한 곡과 가사 속에 따뜻한 목소리로 있는데 이 노래 속의 그 밸런스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서늘함 속에 있는 영배도 앞으로 수록곡으로라도 좀 더 듣고

0: 싶다라는 마음에 이 노래에 특히 이제 디브릿지 조금만 불러주실래요 거기?
1: Every night 나는 그냥 이대로인데 너는 절대 이해 못해 때려빼 이렇게 가죠.
0: 에이, 그 부분에서 진짜 항상 아까 얘기한 거 막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게 이 부분 들으면은 소름이 끼치는 게 안 가시는 곡들이 제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윤상 너에게 처음에 베이스에서 둥뭐 그런 거. 근데 영배 소란의 잠이 안 와의 디브릿지도 저한테 그렇다. 함께
1: 이 말씀을 이렇게 매번 해주시니까 저희 팬분들도 이 노래 하면 김이나 누나가 인정해준 노래 이렇게 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소란의 잠이 안 와. 김이나 씨의 추천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김이나의 폰털기. 아. 요즘에 핸드폰 안에 그 사람의 취향과 일상이 다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 뭐 프라이버시면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캘린더로 가봅니다.
1: 캘린더? 네.
0: 이번 달 일정 중 내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개인 스케줄은?
1: 개인 스케줄이요?
0: 네. 아니면 뭐 어떤 스케줄이죠? 내가 제일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0: 이거 있는 거?
1: 다음 이번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막 지나갔어요.
0: 어 이번 달에 가장 기대했던 스케줄이 지났어요.
1: 오늘이었거든요.
0: 뭐죠?
1: 그 아, 아 주, 원래 좀 분위기상 방송적으로는 뭐 스포한 고용배웠다 하지만 그건 우리답지 않잖아요.
0: 어, 저 설마 그거랑 그걸까 생각했어요.
1: 네, 그거는 죄송하지만 물론 기다렸지만 네. 제가 되게 보고 싶어한 전시가 있었고
0: 아~
1: 그래서 그걸 남편이랑 같이 보고 왔고 근데 제 그 작가 이경미 작가님이라는 화가인데 어, 고양이 그림 그리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이제 올 초에 고양이 별을간 저희 첫째 고양이 봉삼이
0: 어!
1: 초상화를 그려주셨어요.
0: 어머.
1: 근데 제가 진짜 처음 경험해본 거였던 게 어딘가에 그분 그림이 걸려있는데 진짜 좀 그림이 사람 홀리는 느낌? 그래서 나는 이분 그림을 사야겠다 막 이런 느낌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또 그날 같이 있었던 분이 어 내가 아는 작가라 여기 걸어놓으라고 한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 받아갖고 했는데 남의 고양이를 그리신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대요.
0: 진짜로?
1: 네. 그래서 그때 그린 어 저희 봉삼이 그림이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0: 진짜
1: 소중하다 되고 있고 그분은 그 이후로도 너무너무 점점 더 나날이 명성이 높아지고 계셔서 그분 되게 오랜만에 뵈러 가는 거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일정이었어요. 이경미 작가님이고
0: 고양이를 그리시는 작가님의 네. 전시를 보셨군요.
1: 좋아하실 분들 많을 테니 한번 검색해보세요.
0: 어머 세상에 좋습니다. 이번에 톡 어플 가봅니다.
1: 아이고야
0: 지금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의 개수는
1: 아, 이거 745 뜨는데요?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거는
0: 아 저도 좀, 꽤나 안 읽는데
1: 어, 몇 시에요?
0: 저 190이에요.
1: 이거 우리 왜 이러는 거야?
0: 저 안 읽은 메일은 568개인데요.
1: 저 이거는 대답 안 해도 돼요? 너무 추한데?
0: 뭐요? 안 읽은 메일?
1: 개수.
0: 개수? 오케이 오케이.
1: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닌데요? 저 1000대 갔는데.
0: 이거를 메일을 운용은 하시긴 하시는 거죠?
1: 그때 가끔 용량이 차서 메일을 보냈는데 반송됐다 그럴 때마다 그때 조금씩 지워서 그거 하나 받고 약간 이제 나는 언젠가부터 그냥 내 메일이랑 톡이랑 문자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0: 그러면.
1: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남기고 가는 거 공공장소 됐잖아. 우리의 개인정보가.
0: 광장 됐구나.
1: 광장이잖아. 그래서 그냥 급하게 할 때 말고는
0: 그렇지.
1: 그래서 이제 진짜로 긴밀하게 하는 연락드릴 때 말고는 알림을 다 꺼놓거든요, 제가.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네. 이런
0: 광장에 자리가 없다고 봉기가 일어날 때만 알았다. 정서를 좀
1: 주마.
0: 해주시는. 이번에 쇼핑 어플입니다. 내가 최근에 구매한 물건은?
1: 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0: 아, 저도 볼게요.
1: 네, 초록창 그 쇼핑 제일 많이 쓰거든요.
0: 네. 저는 빨간 거 볼게요.
1: 오, 다행이다.
0: 네.
1: 아 이거 브랜드는 말하면 안 되죠. 높이 조절 투명 독서대.
0: 아 딱이네.
1: 이게 왜냐면 네. 제가 이거 라디오에서 쓰는
0: 아 큐시트 올려놓으려고.
1: 근데 그게 조금 이게 높이 조절되는 게 있더라고요.
0: 네.
1: 목 건강을 위해서.
0: 아 좋다 좋다.
1: 이거를 샀습니다.
0: 아 저는 두 개가 있는데요. 같이 주문했어요.
1: 뭐예요?
0: 클렌징 그 크림이랑요. 그 클렌징 이거 뭐지? 밀크, 클렌징 밀크랑 커피 필터. 저거 두 개입니다.
1: 선 세럼 쿠션도 샀네요. 그리고 땅콩 버터.
0: 어, 아침에 사과 찍어 먹으시려고?
1: 예.
0: 아, 맛있습니다.
1: 그 정도.
0: 좋습니다. 너튜브 들어가 봅니다.
1: 아이고.
0: 내가 최근에 검색해서 본 영상은?
1: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아, 이건 그 오늘 제가 틀려고 하는 노래네요.
0: 에.
1: 왜냐면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 갖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0: 에.
1: 아, 지금 얘기할까요?
0: 그냥? 어, 해 주세요.
1: 이상은의 그대 떠나는데요. 제가 주기적으로 검색을 하긴 해서 이상은 씨를 알긴 알지만 얼마나 멋있는지 잘 모르죠.
0: 그렇죠. 저희는 그냥 TV에서 흘러나왔던 노래 그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담다디 예, 언젠가는으로들
1: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도 하나 골라달라고 해가지고 그대 떠난 후라는 제가 이 우리 MZ 친구들에게

0: 영포티로서 진짜 멋진 근사한 언니 한 명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상은 씨는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특히 삶은 계란은 젊은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고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좀 낯설었기 때문에 뭐지? 하는 느낌? 키가 굉장히 크시고 숏커트에
1: 맞아요.
0: 일단 무대 매너가 범상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또 그대 떠난 후라는 곡을 할 때 이상은 씨한테 아주 홀라당 반해버렸었는데요. 움직임이나 이런 거 꼭 너튜브에 이상은 그대 떠난 후를 검색하시면 누군가가 그걸 또 교차 편집 해놔가지고 영상이 있고요. 거기에 가장 그 베스트 댓글을 보면은 내가 20년 전에만 언니를 알았어도 당신 내 통장 당신 거였어. 네.
1: 지금 영업 욕구가 지금 강력하시군요 지금.
0: 약간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 어머 이런 언니가 있었어. 뭐 사실상 이모죠. 저도 그렇고 이상은 씨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근사한 여성 뮤지션이 옛날에도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거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제 가슴을 정말 뛰게 하고 제 추구미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1: 김이나의 추구미.
0: 그러니까 그래 썼어요. 약간 숏커트에서 조금 좀 멋있는 사람 느낌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수트를 아래 위로 입고 계신 게 오데오 가르마하고. 그게 최고 저때가
1: 지금 잠깐 급하게 찾아주셨는데
0: 꼭
1: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는 저희 이따가 보내드릴 때 인사할 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2: 한인제약.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스포항 고양배 오늘은 김이나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항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1: 저는 진짜 확실한 스포 하나 해드릴게요.
0: 어, 좋아요.
1: 저는 나중에 죽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0: 거짓말 안 하시네. 네,
1: 정말 저는 참말만 하는데 예, 예. 농담이 아니라 저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모든 것들이 되게 분명해져요. 우리 언젠가 죽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딱 지금 생각했을 때 이때를 생각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았다고 생각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모든 게 분명해져요. 선명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야식을 먹을까 말까까지 분명해져요.
0: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오늘 밤에 지금 야식이 너무 땡겨. 그럼 어떤 결정이 찾아옵니까?
1: 지금은 제가 또 이 식도염이 실제로 늘 상시 달고 있는 사람이라 나중에 그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누워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유 그때 야식 좀 덜 먹을걸
0: 그렇게 생각을
1: 하고 있을 것 같아.
0: 거꾸로 돌아오는구나.
1: 그 내가 한 달이라도 맛있는 거 더 삼키다가 갈 텐데 내가 그때 40대 때 야식 자꾸 먹어서 식도염 상하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러지 않을까.
0: 아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려면 또 참을 수 있게 되고
1: 참아집니다.
0: 내 미래 스포 이거 정말
1: 난 언제 죽는다.
0: 나는 확실히 죽는다.
1: 그건 영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0: 제 스포이기도 하네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의 스포입니다.
1: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늘 소중합니까?
0: 아까 직접 이번에 출판된 책을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거랑 또 다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이 소중하다.
1: 이 순간을 삽시다 여러분.
0: 그 내용이 담겨있는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 그럼 함께해 주신 팬분들과 스포왕 청취자분들께 또 인사 한마디 끝으로 남겨주시죠.
1: 네 여기 굉장히 핫한 분들만 나와야 되는데 뭐 맨날 라디오에서는 보는 사람 그리고 조금 약간 이모뻘

0: 누군가 제가 약간 최고령 게스트 아니에요? 아 이원석 씨가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1: 고도의 아니 돌리기 아니야 이 정도면
0: 리스펙입니다.
1: 가만히 있던 원석이 형이 이게 무슨 낭패야.
0: 가장 그 서열상 1위다. 근데 아무튼 근데 또 제가 왔는데 여기까지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끝곡으로 틀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가 이분이 녹음하실 때 성대가 최악의 상태였어요. 성대 결절인 상태여서 목소리가 조금 거의 느껴지시는데요. 저는 그것마저 이 노래 미학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걸 한번 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배 씨를 이제 다음번에 별밤에서 보는 게 이렇게 영배 씨 방송 잘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는 다음 시간에 되겠네요. 다음은 우리가 당연하죠. 거기서 보겠죠?
1: 언제든지 저는 불러주시면 꼭 찾아가서 또 거기서 행패 한번 부리도록
0: 아유 감사합니다.
1: 마치 이 노래를 틀기 위해 오늘 찾아와 주신 것처럼 강력히 소개해 주신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 들으면서 김이나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회사 타면 같이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3: 이거 잠깐 걸었다고 또 목마르네. 뭐 하나 마셔야겠다. 어디 보자. 스무디 요구르트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딸기랑 블루베리. 윤경인가? 맞네. 윤경아, 안 더워? 뭐 한 잔 마실래? 아, 마시고 왔어? 다행이네. 뭐 요즘 별일 없지? 남편이랑 아들이 우파루파? 아, 도롱뇽을 키우고 싶다는데 허락해줘야 되나 고민이라고. 아, 너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반대하고 있어?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인 건가? 저거 되게 조그맣고 좀 귀엽게 생겼네. 아, 저게 도롱뇽 우파루파구나.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물 속인가? 물 안에서 키우는 거? 야, 그래? 일로 와봐. 이럴 땐 야, 편의점에서 뭘 사줘야 되냐? 그냥 콜라 사줄게. 콜라. 이거 일단 마시면서 들어봐. 우파루파가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수명이 한 10년 된대. 10년 동안 청소하고 밥 주고 이렇게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해. 알겠지? 일단은 본인의 이게 중요하니까 너도 잘 생각해보고. 알겠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야, 해숑, 더운데 너 잘 지냈어? 너도 남편 때문에 열받는다고? 왜? 아, 남편이 포켓땡 카드를 모은다고? 그 재테크를 하면서 그걸 사고 있어? 아, 그래? 이리 와봐. 너는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 여기 다들 가슴에 열불이 났네, 다들. 근데 그거 나 얼마 전에 저기 라디오스타에서, 그게 그 강남씨가 맞지? 실제로 재테크가 된다며. 아니, 내가 왜 이걸 아냐면 나도 그걸 짤을 우연히 봤는데, 요즘에 우리 둘째가 갑자기 그 포켓몬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만화도 열심히 보고 포켓땡 그 카드도 한번 이렇게 엄마가 사줘가지고 그 카드 팩을 나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야. 누구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나도 유심히 보게 되는 거야. 혹시 그 강남 씨가 말한 그런 게 있나 하고 유심히 보게 되는 거야. 숫자 큰 거 나오나 보나 뭐 어쩐가 이렇게. 요즘 그게 또 유행인가? 근데 뭐 그렇다고 남편분이 막 엄청 돈을 많이 써서 아직 그러는 건 아니지?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리미트를 만들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잘 대화를 해봐 일단. 알겠지? 자전거 조심히 타고. 안녕. 야, 미나 너 오늘 뭐 했어? 뭐? 만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아,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주말에 불러낼 친구가 없어. 그래서 요즘 외롭다고? 일로 와봐. 너는 편의점 상품권 줄게. 근데 이게 또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또 심심해지면 또 만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바뀌더라. 근데 분명히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딱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결혼한 친구들끼리도 잘 못 본 그런 시점 오고, 그러다가 또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는 시점 오고, 그러다가 또 결혼하는 친구랑 또 다시 보는 시점 오고 이러는 것 같아. 너무 걱정 말고 좀 외로우면 뭐 새로운 취미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즘 영화 재밌는 거 많던데. 그지? 그래. 기운내. 안녕.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 들으신 곡은 스파이더맨 OST였어요. 캐논스의 Fire For You. 마지막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요즘에 영화관이 또 분위기가 뜨겁더라고요. 그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부터 불길이 붙어가지고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요것도 또 날리고 그 감독님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 작품인가 싶어서 저도 엄청 궁금한데 아직 못 봤습니다. 저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 극장 가는 게 왜 이렇게 요즘 발걸음이, 예전에는 룰루랄라 데이트 가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이렇게 가끔씩 가게 되더라고요. 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나. 오늘 편의점 오신 분들, 남편과 아들이 우파루파 키우고 싶어 하는데 허락해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 귀엽긴 귀엽던데 저도 이렇게 그렇다고. 근데

그 걔가 물속에 사는데 그래도 도롱뇽 파충류인 거예요? 물속에 사는 파충류. 근데 물고기는 아닌 거고. 오. 파충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저도 막 아, 너무 싫어. 막 이건 아니지만 이게 키우는 어떤 행복 즐거움이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게 뭐라고 하지? 핸들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내 말도 듣고 손에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아, 근데 파충류도 이렇게 하긴 하던데. 아, 모르겠어. 저는 키울래 말래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취향으로. 근데 사실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키울래 말래 하면 또 책임감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더더욱이나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귀엽게 생기긴 했더라. 이게 그런 종류의 파충류들 키우면 그거 있잖아요. 이구아나인가? 그런 거 키우면 걔네들 먹이도 막그 벌레 이런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쇼폼 영상 이렇게 뜬거 보면은 그런 애들 키우는 분들이 특식 이렇게 사탕 상자 같은 거 쇠로 된걸 이렇게 탁 열면 그 안에 막 벌레들이 움직여. 그러면 걔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혓바닥으로 팍팍팍 엄청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이 남편이 취미로 포켓땡 카드 모은다고. 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강남 씨가 이거 시세 막 몇억 뭐 이런 거 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카드 팩을 사면 랜덤하게 그 비싼 카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가? 근데 그건 워낙 잘안 나오니까 서로 막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에, 우리 유나가 다윤이 저희 첫째는 계속 안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둘째가 보니까 자기도 또 같이 봐, 또. 그래서 좋아해요. 포켓땡을. 그래가지고 카드를 막 저한테 카드 그렇게 한 세트 여러 장이잖아. 그걸 한 명씩 저한테 다 소개를 해줘.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귀엽고 얘는 뭐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오, 알겠어 알겠어. 아, 잠깐만, 이거 카드 이거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보여준대. 그래서 지금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분,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주말에 만날 사람 없다고 하신 분. 그래서 요즘 외롭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시기가 결혼하면 결혼한 친구들끼리도 못 보는 시기가 한번 옵니다. 다 자기 이제 신혼이라 바빠서. 그러다가 결혼한 사람끼리 좀 봐요. 특히 애기 낳으면 애기 낳은 사람끼리 보고, 또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생기고, 혹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좀 편해져서 결혼 안한 친구랑 또 섞여서 같이 또 보는 시기, 이게 시기마다 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럴 테니 너무 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할일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다 보면 또 오히려 결혼한 친구들이 먼저 보자고 막 그럽니다. 스포왕은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었나요? 평균으로 따지면 조금 일찍 한 정도긴 한것 같아요. 제가 29살 때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결혼하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기준으로 치면 저 정도면 되게 일찍 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 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는 제가 두 번째로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친구들이 저를 부르긴 어려워하지 않았나요? 이제 보통 신혼 때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아, 내가 괜히 신혼인데 내가 전화한 거 아니야? 근데 말을 그렇게 붙일 뿐이지 결국 불러낼 생각이니까 전화한 거잖아. 그래서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 그런 멘트를 꼭 하죠. 근데 그러고 뒤엔 똑같아요. 돼? 그러면 저는 원래도 옛날에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편이 아니었어서 그냥저냥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그 친한 친구들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 친구까지 다 결혼을 했긴 했는데 결혼한 친구 안한 친구 다 섞어서 같이 잘 놀았던 것 같아.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말이죠.
자, 이렇게 고민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스포한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바로 유행에 탑승해가지고 영크크들 따라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그거! 이번 주에 알게 된 유행하는 그거는요. 친구들과 책 읽으면서 소통하는 그거. 교환 독서입니다. 하, 나 이렇게 미심쩍은 게 생기네.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교환 독서가? 어, 그래? 오. 아, 책에다가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하고. 오. 한 권의 책을 여러 사람이 돌려 읽으면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질문이나 메시지를 남기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독서 방식. 여럿이서 하면 각자 읽고 싶은 책 한 권씩 정해서 돌려 읽기도 함. 어허... 이게 옛날처럼 뭐 책 구입 가격을 아끼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뭔가 이 책을 같이 읽고 경험을 나누는 걸 즐기는 거죠. 어, 또 이런 게 유행이구나. 요즘 친구들이 또 옛날 세대와 좀 다른 게 또 다른 스마트함이 좀 있는 것 같아. 일단 저는 뭐에서 느끼냐면 음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보면 더 현실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되게 스마트하게 잘하는 현명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책을 같이 읽는 재미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네. 아, 그러네요. 저희 다윤이가 첫째 딸이 제가 썼던 책에 이렇게 메모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글 달아놓았던 그거랑 또 비슷하기도 하네요. 멋있네, 교환 독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혼내, Free Love.

프리러브 혼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볼게요. 3442번님 스포왕은 이 더운 날 어떻게 살았나요? 야외 공연도 하시던데 괜찮았나요? 아,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그 요번 주 이제 조금 지나니까 밤에 약간 시원해지는 거 살 것 같더라고요. 와, 그 전 지난주까지 진짜 레전드였죠. 거의 에어컨 없이는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무대에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진 않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막 그냥 흥건해 막 티셔츠가 어우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무슨 촬영 한번 하느라고 이렇게 풀 많은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 땀 뻘뻘 흘리고 어우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입추였던 7일에도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는 곳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더위 이제 좀 지나가나 어떤가. 1078번님 오늘 14시간 잤어요. 심지어 늦은 점심 먹고 낮잠을 또 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토요일이 사라졌네요. 대박! 저도 어제 진짜 많이 잤는데 오 나랑 통했네. 8576번님 달콤한 여름휴가를 보내고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해요. 유유. 그래도 말레이시아 여행도 다녀오고 오 영화도 보고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주 행복한 휴가였어요. 아 맨날 놀고 싶다. 야 뭐 알뜰살뜰하게 휴가 잘 보내셨네요. 요즘에 이제 휴가도 끝나고 그 방학도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죠. TMI지만 저희 피디님도 신혼여행 끝나고 이제 일상입니다. 피디님도 시차 적응 다 하고 꼼짝없이 일상으로 돌아왔거든요. 힘내서 또 월요일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노래 듣고 오죠. 우효의 청춘, 더 폴스의 스페이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김수영의 외쳐 사랑을 입니다. 아마 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제가 그 챌린지 해가지고 부른 버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원곡 워낙 청량하고 좋아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김수영 씨와 저와의 인연 소개합니다. 되게 친한가 보다. 아니요,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요. 물론 만나면 반가운 사이입니다만. 이상하게 기타 취향이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와 비슷한 모델의 기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기타를 바라보는 시선, 기타 모양에 대한 취향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그래서 내가 좋아서 이뻐서 이걸 사면 김수영 씨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1558님입니다. 다음 주 남자친구랑 공방 가서 커플링 만들어요. 제 인생 첫 커플링이라 진짜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크크크. 커플링을 만들기도 하는군요. 이게 그 금속인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나? 뭐 이렇게 각인색이고 하나?

있다. 직접 만든 커플링 이쁘게 만들기를 바라시면서 1588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너와 나의 손가락에 영원을 약속할 때.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남자친구랑 커플링 만들러 간다고 하신 분을 위해서 이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제이 하울의 퍼스트 러브 사랑인가요? 아이유의 블루밍, 소수빈의 넌 내게 특별하고 사연 주신 1558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 좋겠다. 커플링 어떻게 만들지? 근데 막 큐빅 이만한 거 받고 막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니죠. 심플한 게 이뻐서 심플하게 하려고. 스포왕의 첫 커플링에 대한 추억은? 아 지금 작가님이 사진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오 그래. 반지 공방, 반지 만들기. 아 두들기고 아 모양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저는 커플링 뭐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은 없고 그 우정 반지는 한 적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웨딩링 이렇게 하잖아요. 웨딩밴드. 근데 제가 손가락 그 반지 끼우는 마디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손 마디가 되게 두꺼워. 그래서 반지 끼면 헛돌고 되게 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타 칠 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꼈을 때 제가 봐도 제 눈에 예쁘면 계속 끼겠는데 예쁘지가 않고 안 해도 진짜 안 어울린다 반지. 해서 저는 반지는 안 끼고 다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연애할 때는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 핸드폰 줄. 그때만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핸드폰 줄을 많이 팔았다우. 지금이야 뭐 핸드폰 줄 그 줄을 붙일 수 있는 케이스를 쓰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끼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폰에 줄을 끼우는 고리가 달려서 나왔어요. 카메라 스트랩 끼우는 고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 줄을 꼈어야 됐거든요. 그 항상 데이트 나가거나 나들이하면 그걸 그렇게 노점에서 구경하고 하나씩 사서 같이 달고 다니고 이걸 좋아해서 아직도 한 번씩 아내가 얘기해요. 이상하게 어릴 때 연애할 때 참 핸드폰 줄 좋아했었던 것 같다고. 나 그거 좋아했었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여러분의 계획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에겐 플리와 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가 함께한 스몰걸 듣고 올게요.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가 함께한 스몰걸 듣고 왔습니다. 상희님이 피곤할 때마다 한 번씩 가위에 눌리는데요. 아까 잠깐 잠들었는데 가위 눌려서 잠에서 깼어요. 하필 오늘 집에 혼자 있는 날이라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등장했군요. 와 이러면서 잘했어 잘했어. 어이구 가위 눌렸구나. 이게 깼는데 아무도 없으면 조금 으스스하긴 하겠다. 누구라도 있으면 어 다행이다 막 이러는데 걱정 마시고 다시 편히 주무셨기를 바랄게요. 자 내일 또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사랑 많이 받은 또 K-아티스트들의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일요일 밤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를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레원 럭스미스의 두고 가요. 혼자 있고 싶구나.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스파이더맨을 지금까지 몇 편이나 영화로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11편. 지금 상영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바로 11번째 극장판 영화입니다. 그 11편 가운데 당신 마음속 최고의 스파이더맨 무비는 어떤 작품일까요? 오늘은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의 순위를 소개합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스파이더맨 최악에서 최고까지.

2014년 작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 사운드 트랙에서 It's On Again, 알리시아 키스 그리고 켄드릭 라마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순위는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마티의 선택이에요. 역대 최악의 스파이더맨 영화가 바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네요. 가장 길고 가장 재미없는 스파이더맨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한마디로 지나치게 많은 걸 집어넣은 실패작이다. 배트맨과 로빈의 실패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무려 3명의 고전 코믹북 악당을 억지로 끼워넣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원래는 더 많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 영화를 끝으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조기에 마감되고 새로운 리부트를 준비하게 된다라고. 어떻게 앤드류 가필드 열심히 했는데, 네, 버라이어티의 기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영화로 뽑혔네요. 11위. 지금까지 많은 스파이더맨 영화가 있었고 뭐 드라마도 있었고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극장판 영화로 만든 스파이더맨 11편을 순위를 매긴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처럼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도 있지만 그런 건 빼고 스파이더맨이 주연을 맡은 솔로 영화들 11편 오늘 그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위 제일 낮은 순위에 있는 영화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은 매직아워 스페셜 F가 준비됩니다. F는 필름의 약자, 그래서 영화 특집이고요. 한 가지 주제로 영화 이야기 해보는 날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스파이더맨 최악에서 최고까지.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다양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3의 그 댄스 장면에 흐르던 곡이 바로 이 노래죠. 제임스 브라운의 People Get Up and Drive Your Funky Soul. 이게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11편 가운데 10위 스파이더맨 3입니다. 2007년 작품. 이렇게 쓰고 있네요. 심지어 열렬한 스파이더맨 팬들조차 나쁜 피터 파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은 자기 안에 또 어두운 면을 지닌 스파이더맨과 사투를 벌이게 되죠.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라고 하는 가시나무새 스파이더맨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그 나쁜 스파이더맨으로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열렬한 스파이더맨 팬들조차 나쁜 피터 파커가 마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찌들어 있는 사람처럼 거들먹거리고 현란한 액션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방사능 거미에 물리면 정말 허세 가득한 재즈 댄서가 되는 건가? 라고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확실히 외국 언론의 말들은 좀 매워요. 네. 매운맛 코멘트가 좀 많습니다. 자,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가 10위. 자, 그렇다면 9위는 다시 한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두 편인데 하나는 9위, 하나는 11위. 하나는 꼴등, 하나는 뒤에서 3등이네요. 정말 좋은 조합이었잖아요. 500일의 썸머의 감독의 앤드루 가필드와 엠마 스톤의 조합은 참 좋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더 가슴 아픈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조지 라젠비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앤드류 가필드는 조지 라젠비라면 그 007 그 시리즈 가운데 007 여왕패하 대작전 딱 한 편 출연한, 그래서 다들 기억 못하는, 그죠? 티모시 달튼과 함께 007을 연기한 배우 가운데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배우가 조지 라젠비거든요. 근데 앤드류 가필드는 스파이더맨의 조지 라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앤드류 가필드? 아, 그래도

0: 순위에서 나와서 반가웠었는데. 네. 자, 이건 버라이어티의 순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좋아하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음악들 너무 좋았잖아요. 삽입곡 가운데 콜드플레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ill Kingdom Come.
1: One, two.

9위를 차지한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콜드플레이의 Till Kingdom Come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8위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에서 Vacation 더 고고스의 노래였습니다. 2019년 영화죠.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이게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영화였잖아요. 이제 토니 스타크의 멘토링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스파이더맨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Far From Home이었죠. 뭐 영화 나쁘지 않았지만 제이크 실레날이 연기하는 악당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바라이어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점을 지닌 작품이지만 오랜 마블 코믹스 팬들보다는 비교적 그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은 흔히 말하는 골수 팬이 아닌 그런 관객들에게 더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 아 이거네 버라이어티가 부심이 있네 이분이 글 쓴 분이 내가 스파이더맨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마블 좀 아는데 아 이건 너무 쉬워 이거는 좀 초심자를 위한 영화 같아 라는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서 그런가? 예. 뭐 어쨌든 8위 예. 스파이더맨 파프로모 그리고 7위는 스파이더맨 그 애니메이션 있죠.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2023년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느라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이 지루한 과거 이야기랑 산만한 캐릭터 묘사 때문에 어수선하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액션이 끊어진다라는 게 불만이었대요. 네, 버라이어티 선정 7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서 음악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엔딩곡이죠. Am I Dreaming 메트로 부민 에이서 블라키 그리고 로지가 함께합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스파이더맨 최악에서 최고까지 지금까지 나온 11편의 극장판 스파이더맨 네, 순위를 매긴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두 곡은 7위를 차지한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서 Am I Dreaming 그리고 지금 끝난 게 6위를 차지한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서 테미 임팔라의 루저였습니다. 성은 씨 또 최희연 씨 모두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해요. 루저. 브랜드 뉴 데이가 6위군요. 11편 가운데 6위. 세이드 싱크가 연기하는 그 빌런의 캐릭터가 아주 흥미로웠고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평가 그리고 마크 러팔로의 헐크와 존 번설의 퍼니셔를 비롯한 다채로운 캐릭터가 이 영화를 마치 살아 숨쉬는 만화책처럼 코믹북처럼 느끼게 하며 서로 연결된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뉴 데이가 6위. 그 위에 5등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2018년 작품 애니메이션 그 첫 번째 시리즈요. 여기서 저랑 확 갈리네요. 제 마음속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버라이어티 순위에서는 11편 가운데 5위에 머물렀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정말 저에게는 눈 번쩍 뜨이는 아 스파이더맨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고 버라이어티는 이 시나리오는 실사로 만들어도 전혀 손색 없다라는 말과 함께 5위에 선정했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았잖아요. 선플라워 말고도 좋은 곡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고른 노래는 What's Up 댄저 블랙웨이 그리고 블랙캐비어입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왓츠 업 댄저 블랙웨이 블랙 캐비어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스페이스 에이즈 러브송 A Flock of Seagulls 였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버라이어티는 이 시리즈들 중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 두 편의 스파이더맨 영화를 그 위에 이제 올려놓고, 그 위에 지금 이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고 있는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위 스파이더맨 홈커밍.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 리부트 제작진은 기존에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과감히 배제한 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고 보니 스파이더맨 홈커밍, 거미 물리고 하는 장면 없었던 것 같죠? 그죠? 오, 그랬구나. 정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동안 식상해진 영화 세계관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서 스파이더맨을 열정적이지만 어딘가 좀 어설픈 15살 소년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했다. 그리고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그 빌런도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악당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빌런이었다라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와 함께 지금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시리즈 첫 번째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4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위는 바로 이 직전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세 번째 스파이더맨이었죠. 지금 상영 중인 브랜드 뉴 데이가 네 번째 스파이더맨이고요. 이 영화 되게 좋아하네요. 버라이어티는 이 노웨이 홈, 이 세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가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이 세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가 왜 그토록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이며 만족스러운지는 스포일러를 잔뜩 흘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면서 잔뜩 스포일러를 써놓았지만 제가 라디오에서 읽을 순 없죠. 어쨌든 이 마블 코믹스의 오랜 팬들에게는 거의 최고의 스파이더맨이었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쓰고 있고요. 이전 작품의 그 다양한 요소들, 그 사실 모든 스파이더맨이 다 나오잖아요. 토비 맥과이어, 뭐 앤드루 가필드 다 나왔잖아요. 또 수많은 악당들이 나오고 그 모든 걸 뒤섞어서 마치 레전드 가수의 베스트 히트곡 모음집 같은 영화를 만들어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잔뜩 등장시켰지만 어설프게 활용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아주 탁월한 믹스였다 라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극찬하며 3위에 선정했습니다. 자, 그 영화에서 엔딩곡 준비했습니다. The Magic Number 델라 소울입니다.

slow spinning redemption. Spider-Man No Way Home에서 3 is the magic number, 델라스 오리의 노래, 그리고 스파이더맨 2,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2편에서 빈디케이티드, 대시보드 컨페셔널의 노래였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2편이 2등입니다. 전체 11편 가운데. 그러니까 크게 4개의 시리즈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우리가 보통 어스파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시리즈, 그리고 톰 홀랜드가 주연한 스파이더맨 시리즈, 보통 톰스파라고 많이 부르는, 그리고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샘스파라고 부르죠. 크게 4개의 시리즈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버라이어티는 역시 샘 레이미의 시리즈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스파이더맨 3는 10등이지만 스파이더맨 2편이 2등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엄청나게 확장된 지금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스파이더맨 2가 개봉할 당시에는 거의 슈퍼히어로 무비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정말 최고의 영화였다. 특히 알프레드 몰리나의 닥터 옥토퍼스 캐릭터는 역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다 합쳐도 최고의 악당이라 할 만하다라는 극찬과 함께 2004년 2편을 2등. 자, 1등은 이 영화입니다.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제일 처음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 숫자도, 아무 부제도, 그 앞에 어메이징 같은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그냥 스파이더맨. 샘 스파의 시작, 샘 레이미의 시작. 이 영화를 1등. 첫 키스가 언제나 가장 달콤하게 기억되듯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는 시리즈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즐거운 작품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부인할 수가 없네요. 이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 아이언맨을 비롯한 그 수많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파이더맨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계속 리부트 될 수 있는 그 힘도 다 이 샘 스파 1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시작을 너무 잘 해준 거죠. 문을 너무 잘 열어줬죠. 매직아워 스페셜 F 스파이더맨 최악에서 최고까지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11편의 리스트 가운데 1등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사운드 트랙에서 채드 크루거의 히어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좀 마음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평일에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주말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내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지금의 내가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넌 다 한 거야. 이런 말들 말이죠. 평일에 나를 혼내기보다 잘 버텼다고 토닥여주기. 이번 주말에 같이 한번 실천해보시죠. 8월 16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16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엄정화가 피처링한 클론의 랄랄라였어요. 아,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칠 뻔했네요. 아, 근데 그런 경우 정말 많죠. 한 소리 딱 들은 다음에 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변명이 아니고 정말 정당한 사유인데 이걸 내가 왜 얘기 안 했지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로 똑같이 돌아가도 아마 난 같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라는 결국 없는 것 같고 일과 사생활의 분리를 잘 시켜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죠. 하지만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은 다음번에 또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도 배워나가는 거죠. 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내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라서 평소보다는 여유롭게 아침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로울 때 안 좋은 생각이 끼어들면 또 더 화가 나기도 하죠. 네, 이 귀한 휴일을 누가 방해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 만큼 어떻게 하면 마음도 좀 같이 쉬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매주 일요일에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영입니다.
3: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4: 네, 열심히 잘 다 왔습니다.
3: 이제 또 개강 준비를 하셔야죠.
4: 맞아요. 9월에 이제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수강 신청도 했거든요. 수강 신청 하니까.
3: 하셨군요. 네,
4: 하니까 또 개강이 다가오는구나.
3: 그렇게 마냥 기뻐 보이지만은 않네요.
4: 그렇죠. 갑갑합니다. 네. 대학원 생각하면.
3: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일요일에는 이렇게 클래식한 라디오를 하고 토요일 코너가 빵글 뮤직이라고 있거든요.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음악들을 쭉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주말 코너 챙겨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빵글 뮤직이랑 클래식한 라디오를 들으면 단짠단짠의 느낌이다. 작가님이 그럼 생각하시기에 클래식한 라디오는 단 쪽일까요? 딴 쪽일까요?
4: 저도 사실 이 빵글 뮤직 챙겨 듣거든요. 제가 새벽에 이제 택배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때 딱 출근 시간이 이 시간이랑 겹칩니다.
3: 그래요? 네,
4: 그래서 항상 듣는, 최근에 또 보사노바 했잖아요.
3: 맞아요.
4: 다 듣고 있는데.
3: 그렇군요.
4: 제 생각에는 클래식한 라디오가 짠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빡세요. 네.
3: 어떤 게
4: 받아들여야 될 지식도 많고 클래식이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3: 그쵸.
4: 달달하기보다는 약간 좀 빡센 느낌이 있어서 제 클래식한 라디오가 짠 포지션 가져가겠습니다.
3: 그래도 작가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 빵글리 분들께서 클래식한 라디오 너무 좋아해 주시잖아요.
4: 그러면 단맛으로 나아가려는 짠맛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
3: 그럼 초콜릿 안에 소금 좀 들어간 느낌으로 할까요?
4: 약간 솔티한 초콜릿들. 좋습니다.
3: 네, 그 포지션으로 밀고 나가시죠.
4: 네.
3: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주제 뭘까요?
4: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바르 그리그입니다.
3: 네. 그리그군요.
4: 네, 그리그 한번 다뤄볼 텐데 입추 이후로 제가 볼 때 날씨가 그나마 조금 풀린 것 같아요.
3: 맞아요.
4: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서.
3: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죠.
4: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선선한 날씨를 타고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시원한 북유럽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3: 좋습니다. 작가님 북유럽 물론 안 다녀오셨겠죠.
4: 그렇죠. 네. 저는 유럽 자체를 못 가봐서.
3: 안타깝다. 저도 못 가보기는 했어요. 궁금하긴 하거든요.
4: 그쵸.
3: 왜냐하면 그 북유럽 특유의 감성이 뚜렷하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래서 궁금하기는 한데 안 가보셨다면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는 어디예요?
4: 저는 사실 북유럽 자체를 그 발트 3국이라고 하죠.
3: 그쵸?
4: 그 나라들을 다 가보고 싶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로라 보는 게 또 버킷리스트여서 북유럽이 또
3: 그쵸,
4: 대명사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북유럽은 진짜 언젠가는 꼭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저도 가보고 싶네요. 저도 노르웨이, 뭐 덴마크 요즘
4: 그쵸?
3: 또 많이들 가긴 하시더라고요.
4: 네.
3: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그 편인데 그리그는 어느 나라 출신이죠 그러면?
4: 네, 영디가 방금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노르웨이. 노르웨이 출신 작곡가입니다.
3: 네.
4: 노르웨이의 자연과 민족 정서를 음악에 담아낸 그리그였는데요. 청년 시절 작곡한 협주곡부터 이 극에 붙인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북유럽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을 남겼던 작곡가입니다. 그리그의 유년 시절부터 말년까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3: 좋습니다.
4: 1843년 이 노르웨이의 항구 도시죠. 베르겐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음악을 접했는데요. 9살에 첫 곡을 쓰고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오늘날에 이런 작곡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동료 음악가들과 교류하면서 북유럽 고유의 민족 정서와 음악적 뿌리를 탐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다듬어 가던 중 마침내 25살 이 그리그를 단숨에

0: 주목받는 작곡가의 반열에 올려준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 A단조였고요.
1: 굉장히 반향이 컸나 보네요.
0: 그렇죠. 아마 오늘 이제 이후에 들어보시면은 바로 딱 아실 정도로 임팩트 있는 도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팀파니의 연타와 함께 빙하가 쩍 하고 갈라지는 듯한 강력한 도입부가 특징인데요. 북유럽 자연의 웅장함과 노르웨이의 민요풍의 아련한 선율이 대비를 이루면서 청년 그리그의 패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0: 1악장 길이가 좀 길거든요. 제가 이제 빠른 연주로 골랐는데도 한 12분 정도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노르웨이의 그 감성은 어떨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A마이너 1악장 함께 하시죠.

0: 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 마이너 1악장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오, 도입부가 굉장히 유명한 곡이네요.
1: 그렇죠.
0: 광고로도 쓰이고 아주 익숙한 곡인데
1: 맞습니다.
0: 이러한 대작을 25살에 작곡을 했다니.
1: 맞아요.
0: 와, 12분짜리를요. 대단하네요.
1: 12분이 끝이 아니라 뒤에 2악장,
0: 아,
1: 3악장까지도
0: 그쵸.
1: 있으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 되는 대곡이죠.
0: 와, 놀랍습니다. 근데 이 곡도 그렇고 화려한 연주가 갑자기 막 빵! 터지다가 중간에 또 잔잔해지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그의 곡들이 이런 느낌인 건가요?
1: 그렇죠. 이 곡도 그렇고 이렇게 마치 거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런 노르웨이의 고요한 자연 풍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0: 네.
1: 이런 강렬함과 서정성의 대비가 이 노르웨이풍 그리그의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0: 북유럽의 자연을 닮은 곡이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그리그가 25살에 이렇게 빵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 피아노 협주곡 A 마이너까지 함께 했고요. 이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젊은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럼 탄탄대로를 걸었나요? 어땠나요?
1: 네. 1870년대 그리그는 이 노르웨이 작가 비에른손이라는 작가의 시에 곡을 붙이는 등 민족주의 작품들을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노르웨이의 대문호 헨리크 입센으로부터 자신의 연극 페르귄트의 극음악을 작곡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헨리크 입센이 비에른손과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0: 네.
1: 해요. 그리고 역시 이 입센의 제안을 수락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예,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페르귄트의 극음악을 작곡하게 된 이 그리그였어요. 연극의 대성공과 함께 그리그의 음악 역시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그는 이 페르귄트 극음악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곡들을 딱 뽑아서 두 개의 관현악 모음곡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페르귄트 모음곡 1권에 담긴 두 곡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침의 기분이라는 곡과 아니트라의 춤이라는 곡인데 아침의 기분은 일단 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플루트의 도입부를 시작으로 상쾌한 아침 햇살을 그리는 그런 익숙한 선율이 펼쳐지고요. 아니트라의 춤이 이제 약간 생소하실 텐데 현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국적이고 경쾌한 춤곡

0: 네, 클래식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바르 그리그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 아침의 기분 그리고 아니트라의 춤이었습니다.
1: 네.
0: 확실히 아침의 기분도 그렇고 아니트라의 춤도 그렇고 둘다 유명한가 봐요. 굉장히
1: 그렇죠.
0: 익숙하네요.
1: 네네네.
0: 네, 특히 아침의 기분이라는 곡을 들으니까 저는 이렇게 숲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요트를 타고 그 요트 위에
1: 굉장히
0: 네,
1: 평온한.
0: 굉장히 평온하고 그 잔잔한 물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긴다. 이런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도 여기에서 영감을 혹시 받았을까요?
1: 사실 이 페르귄트라는 연극, 이 희극 속에서는 이 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0: 아,
1: 흘러나오는데요.
0: 그래요?
1: 보통 이제 북유럽의 그런 잔잔한 호수 풍경을 떠올리시기 마련인데, 이 페르귄트의 배경은 바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사막.
0: 아, 사막이에요.
1: 네네. 그래서 극중 주인공인 페르귄트는 이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홀로 남겨진 페르귄트 앞에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흐르는 음악이 바로 아침의 기분입니다.
0: 그쫙 펼쳐진 그 사막 한가운데
1: 그쵸,
0: 홀로
1: 그쵸,
0: 있을
1: 그쵸.
0: 때그 기분.
1: 네네네.
0: 아, 모로코의 사막이 배경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어쨌든 아침 풍경은 맞죠.
0: 그러네요. 네, 아침 고요한 그 분위기와는 참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앞서서 그리그가 주로 민족주의 작품들을 작곡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 좀더 이어가 볼까요?
1: 네, 청년기를 지나면서 조국 노르웨이만의 독자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깊이 고민한 그리그였는데요. 이 주류였던 서유럽의 화려한 음악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북유럽 특유의, 그러니까 서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뭐 독일, 프랑스,
0: 그쵸.
1: 이탈리아 중심의 음악들이 주류였는데, 이 북유럽 특유의 고요하고 서늘한 정서를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요 선율과 리듬을 다듬어서 독자적인 현악 소품과 가곡을 특히 꾸준히 작곡해 나갔는데요.
0: 네.
1: 이 시기 작곡된 대부분의 작품에는 이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유의 쓸쓸하고 아련한 정서가 그래서 배어 있습니다. 점차 유럽 주류 음악계에서도 이 노르웨이의 음악의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리그가 아니었으면 사실 클래식 음악사에서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아마 아예 등장하지 않았을
0: 그쵸.
1: 거예요.
0: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도 되나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있다.
1: 네.
0: 자, 다음 작품은 이제 두 개의 슬픈 선율이라는 작품 중 두 번째 곡이죠. 마지막 봄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노르웨이의 시인 비니에라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였던 이 가곡을 현악 합주곡으로 재편곡한 작품입니다.
1: 네.
0: 이 비니에의 시 마지막 봄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인생의 말년 혹은 죽음을 앞둔 이가 다시 찾아온 봄을 바라보면서 이번 봄이 자신이 맞이하는 마지막 봄일지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약간은 쓸쓸하고 좀 처연한 그런 그러네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1: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그의 두 개의 슬픈 선율 중 마지막 봄입니다.

네, 방금 감상하신 곡은 그리그의 두 개의 슬픈 선율 중 마지막 보음이었는데요. 아, 곡이 굉장히 슬프네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게 나 슬퍼 이게 아니고 그 아련

0: 안에서도 담담한 그런 기분이 든달까요?
1: 약간 잔잔하게. 그렇죠. 네.
0: 그 처연함이 막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그는 노르웨이 음악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후 행보는 어땠나요?
1: 네. 1884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숙기에 접어든 그리그는 이 노르웨이의 또 다른 대표 문학가죠. 루드비히 홀베르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 작곡을 위임받게 됐는데요. 청년기의 패기를 지나 원숙한 기량과 깊이를 갖춰가던 이 시기, 낭만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홀베르그가 살았던 과거 바로크 시대의 충곡 형식을 끌어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이 홀베르그를 기렸습니다.
0: 네.
1: 바로크 시대의 북유럽 음악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클래식이라고 할 수 없는 음악들이었거든요. 뭐 주로 민요들이 울려 퍼졌겠죠. 뭐 농민들의 민요라든지 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전통 위에 북유럽 특유의 색채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그런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 홀베르그 모음곡 중 1악장 전주곡 한번 들어볼 텐데 바로크풍의 경쾌한 리듬과 이 도약하는 음형이 굉장히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선사하는 작품이고요. 초기엔 피아노곡으로 작곡됐으나 이후 그리그가 현악 합주용으로 재편곡한 작품이어서 이 현악 합주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바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중 1악장 전주곡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0: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중 1악장 전주곡이었습니다.
5: 네.
4: 전주곡이어서 그런가요? 굉장히 밝고 활기차네요.
5: 경쾌한.
4: 네, 느낌이었죠. 경쾌한 느낌이었어요. 에너지도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곡을 바로크풍의 형식에서 빌려왔다고 했잖아요. 네. 옛 시대의 음악 형식을 가져온 건데 그냥 그대로 옛 음악을 흉내낸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5: 그렇죠. 이 형식만 바로크 형식을 이제 빌려온 거고 여기에 그리그의 어떤 현대적인 감각과 노르웨이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이 만난 그렇게 세 가지가 조합돼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바르 그리그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는데요.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그도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학원 학교를 다니면서 엘리트 코스대로 음악을 밟은 거잖아요.
5: 그쵸. 그러면 라이프치히 음악원.
4: 그러면 그 주류 음악에서 그냥 편승해서 쉽게 유명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본인의 나라를 알린 거에 대한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사명감?
5: 맞습니다.
4: 이런 게 투철한 작곡가였던 것 같아요.
5: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비주류 국가에 속했던 작곡가들이 조금 더 그런 민족적인 선율들, 자신의 나라의 어떤 문화나 역사, 스토리, 자연 환경을 더 음악에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 네, 그리고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네요.
5: 그렇죠.
4: 네. 이 덕분에 우리가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좀 잡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5: 좋습니다.
4: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볼 곡은 어떤 작품인가요?
5: 네, 이제 말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말년의 그리그는 고향 베르겐 근교 호숫가에 트롤하우겐이란 이름의 집을 짓고 평생의 동반자였던 리나와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즐겼는데요.
4: 네.
5: 여기서 이제 트롤하우겐이 숲속 요정이죠. 트롤이 사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4: 언덕이 하우겐이군요.
5: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트롤하우겐에서 살면서 작곡 활동도 또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소박한 울림을 주는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4: 네.
5: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그가 없었다면 노르웨이는 여전히 이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펼치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네.
5: 자, 마지막 작품이죠. 서정 소곡집 중 트롤하우겐의 결혼식이라는 작품 준비해봤는데 이 그리그가 니나와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기념하면서 작곡한 작품입니다. 결혼식의 기쁨과 축제풍 선율이

0: 피아노 한 대로 표현되는데요. 경쾌한 행진곡이 떠오르는 도입부에 이어서 중간부에 아늑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펼쳐지며 삶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1: 우리 현대인들의 또 버킷리스트 소망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0: 그쵸.
1: 은퇴 후에 전원의 아주 예쁜 집을
0: 맞습니다.
1: 짓고 여유자작한 날들을 보내는 것들 이 시기에도 똑같았네요.
0: 아, 똑같았죠. 그럼요.
1: 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그럼 끝곡으로 소개해 주신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중 트롤하우겐의 결혼식 날 남겨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김기용이었고요.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면 꽤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호주 사람들 눈에는 한국인들이 전부 동네 친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남단에서 수도권까지 5시간 정도 되면 갈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요 한 지역을 이동하는 데만 1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진짜 이게 생각이 차이인데 바꿔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며칠 전에 굿모닝 FM 방송 제가 이제 아침에 끝나고 울산에 내려가서 또 녹화를 하나 하고 그리고 또 그 밤에 올라와서 다시 굿모닝 FM 또 하고 야 하루 만에 서울 울산 그냥 왕복을 할 수 있거든. 이 정도면은 동네 친구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있든 해남 땅끝마을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우리는 결국 엎어지면 코다을거리에 사는 이웃사촌이에요. 오늘도 동네 친구처럼 바짝 붙어서 2시간 함께 가볼까요?

0: 오랜만에 들으니까 우리 김현철 형님이 동네에서 많이 신나신 것 같은데요. 예, 동네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울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을 오랜만에 이제 내려가면 저희 매니저가 물어봐요. 여기 공항에서 내려오면은 그 행사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혹은 톨게이트 통과하는데 집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대부분 30분? 20분?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 얘기를 해요. 그때 울산에 살 때는 저는 동네에서 공항 가려면 진짜 멀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울산 가는 5시간에서 서울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2시간 걸리니까 울산은 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런 시각이 커지면은 호주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진짜 어디를 가든 옆 동네. 호주는 그리고 거의 뭐 7, 80%가 자연으로 그냥 남겨놓기 때문에 저 옆 동네 가려면 그 대자연 지나가야 되거든요. 진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가깝네요. 여러분 가깝네요, 우리 모두. 예,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니까 더, 예, 가깝게 느껴집니다. 동네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잘 왔어요. 친구들 잘 왔어. 오늘도 2시간 같이 놀자.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할 겁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헬스키친에서 저의 딸 주인공 엘리 역을 맡고 있는 프로미스나인의 박지원 씨와 지원 뮤직 함께 할 거예요. 목요일에 다녀갔을 때 우리 스태프들이 지원이 너무 예쁘다고, 박지원 씨 너무 너무 예쁘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쁜 분 처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지원 씨의 분녀 케미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7325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는 건 싫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시원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하루를 보내보려고요.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봅니다. 신청곡 말씀드려도 되나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생일 를 어떻게 챙기느냐가 또 각자의 성향을 드러내는 예,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생일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내도 좋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고 저도 이제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팬들이 또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그 축하가 너무 많아서 좀 버겁기도 했어.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오히려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변화를 합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함께해서 더 특별한 아침이죠. 소소한 일상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좋아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생일 축하 예 신청곡으로 저희가 틀어드립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초록 7325번님 듣고 계시죠? 세상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6125번님 굿모닝 FM 재미있게 들으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집에서 들었는데 여행 가면서 들으니 새롭네요. 참고로 저 애청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제 아침 활력소입니다. 지금 남편은 목석같이 운전만 해서 심심합니다. 그래도 문자로 얘기하니 덜 심심하네요.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예, 남편 들으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남편분 운전 계속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같이 귀로 들으면서 예, 오늘 어땠다 이렇게 오 사연이 소개됐다 이 정도의 이야기만 나눠도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육아는 이호버님 안전하게 또 도착하시고요 즐겁게 여행 보내시기 바랍니다. 2913번님 매일 아침 귤하우스에서 내년 수학을 위해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K리그 유소년 챔피언십 대회에 나갔는데요. 부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험하고 오길 바라고요.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 SK 유소년팀 화이팅! 27번 배준형 1호팬 엄마가 응원할게 하셨어요. 오호 지금 선수로도 아드님이 뛰고 있군요. 충남 천안에서 2026 K리그 15세 이하 챔피언십 U15 챔피언십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개막해서 20일까지 K리그 산하 27개 팀이 중등부가 이제 참가를 해서 경쟁을 하고 있을 텐데 안전하게 너무 열정이 또 과하면은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잘 경기 치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아침 공기가 꽤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이 노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수키님, 정지숙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듣고 올게요.

백예린 스퀘어 듣고 오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문세 가을이 오면 이었습니다. 아침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8738번님 집 근처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있는데요. 제 입맛에 딱 맞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전 여친의 어머님이 하시는 곳이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어머님을 마주치진 못했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가면 못 알아보실까요? 진짜 맛있는 반찬 가게인데 갈까요 말까요? 전전 여친의 어머님이 하시는, 어머님이랑 얼굴을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칠까봐. 마주치면 어때요? 전 여친도 아니고 전전 여친이면 꽤 된 거 아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마주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면 되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말하고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알아서 하십시오. 아, 같은 학교나 같은 직장이나 같은 동네에서 만나면 이렇게 좀 그래 얽히고 설키게 돼요. 어떻게 하겠어. 7011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저는 여행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다들 어디론가 떠나는 이 시기에도 집에만 있는데요. 보도 못한 사촌 동생이 가까운 데로 드라이브 다녀오자며 저를 끌고 나왔어요. 드라이브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나오니까 또 좋네요. 하셨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행을 안 다녀봐서 그런 게 큽니다. 예,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나무를 제대로 안 먹어봐서 그런 게 큽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즐기면 또 하고 싶어져요. 많이 사촌동생 좋네. 많이 다니시고 많이 즐기십시오. 이쯤에서 노래 들을 건데요. 7647번님이 테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다니 극한 직업이네요. 잘 들을게요. 혹시 되면 악뮤의 텐트 신청해요 하셨는데 극한 직업이라뇨. 예, 이것도 이렇게 밝은 기운 안 내봐서 그런 거지 내니까 좋습니다. 쿨럭. 7647번님의 신청곡 악뮤의 텐트 들으시고요.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준석 인력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여행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1: 주말 아침 기분 좋은 에너지 스포츠가 주는 감동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MBC 김태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잘 보내셨나요?
2: 그럼요. 힘찬 한 주를 또.
1: 한 주.

0: 면이 두꺼운 쪽을 잘 안 먹습니다.
1: 아.
0: 그래서 칼국수, 우동 그런 아이를 잘 예, 제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1: 아. 뭐 특별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저는 그 밀가루 맛이 좀 느껴지는 아. 게 또 식감을 또 있는데. 근데 좋아지고 있어요. 칼국수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우동도 좋아졌어요.
1: 얼마나 더 좋아지시려고?
0: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냉우동은 아직 제가 도전 안 해봤는데 냉우동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방송을 듣고 6109번님께서 아침에 알바하면서 듣는데 장미란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 문자 남겨요. 우리 딸 고3인데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찌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지사제까지도 먹여봤네요. 역도 요정들 모두 화이팅 많이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 아유 진짜 대단한 또
0: 이게 또 업으로 해서 체중을 올리려고 하면 그렇게 또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다 일로 하면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죠?
1: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이제 취재 나가면 현장에서 항상 선수들 학생 선수들도 많은데 그 관중석에 이제 항상 이제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시는 분 대부분 아 이제 학부모님이시구나 이 자녀를 응원하는 이 마음이 항상 느껴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도 같이 응원을 하게 되는데 좀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0: 그러니까요. 다치지 않고 예, 준비한 만큼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운동하는 자녀를 둔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듣고 계신 전국의 체육인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같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중석 1열에 오늘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2: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한일전 8회 말 대회 내내 극심한 타격 슬럼프에 시달리며 자책에 빠져있던 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아웃 1루 일본의 마무리를 상대로 쏘아올린 큼지막한 포물선. 타구가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선수는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위태로운 순간마다 거짓말처럼 나타나 온 국민의 가슴을 뚫어주었던 약속의 8회 국민 타자 라이언킹 이승엽입니다.
0: 때는 아마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거의 다 챙겨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1: 그렇죠.
0: 와. 관중석 1열.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타자. 아, 홈런 왕 이승엽 선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들려 주시죠.
2: 네, 첫 번째 챕터는 KBO를 지배한 라이언 킹, 전국에 분 잠자리채 열풍입니다.
0: 라이언 킹. 그 레전드의 시작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 네, 1976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승엽은 경북고 시절 팀을 청룡기 우승으로 이끈 초고교급 좌완 유망주 투수였습니다.
0: 투수였군요.
2: 네, 1995년 고향팀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할 때만 해도 모두가 그를 팀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 투수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입단 직후 찾아온 팔꿈치 부상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투수로 던지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당장에 타자로 전환하라는 권유를 받게 됐는데요. 당시 이승엽은 나는 투수다라는 자부심이 강해 완강히 거부했지만 이 우용득 감독이 스프링 캠프에서 타자로 전향시켜 1년간 타자로 기용하기로 결정합니다.
0: 어허.
2: 그리고 이 운명적인 선택은 한국 야구 역사를 바꿨습니다.
0: 원래는 투수였다가 이게 부상 때문에 타자가 된 거였군요.
2: 맞습니다. 근데 타석에선 이승엽은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에 백인천 감독이 부임했는데요. 이 특유의 외나무 다리 타법을 이때 전수받았습니다.
0: 어허.
2: 이 부드럽고 유연한 스윙으로 담장을 펑펑 넘겼는데 1997년 만 21살의 나이로 첫 홈런왕을 차지한 이후에 KBO 리그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54홈런을 기록하더니 2003년엔 무려 56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아시아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0: 오.
2: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외야석에 이승엽의 56호 홈런 공을 잡기 위해 팬들이 집에서 가져온 잠자리채로 장관을 이루는 진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이게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들썩였던 전설적인 시기였습니다. 이게 홈런 공이 잡기만 하면 수억 원 이상 호가할 거라는 기대가 커서 마치 복권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때.
0: 예, 예.
2: 또 이 시기가 2002년 월드컵 이후기 때문에 이

0: 당시에 축구에 밀려 야구 인기가 추락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이 롯데의 사직구장에서 이런 중계 장면도 한번 포착된 적이 있어요. 경기장 안에서 한 남성 팬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경기장이 텅텅 비었으면.
1: 어머나.
0: 예, 그 정도로 이 관중이 없었던 시기인데
1: 예.
0: 이승엽 삼성 경기. 삼성 경기만 하면 이승엽의 홈런공을 잡기 위해 외야석부터 만원 관중이 들어차는 아주 기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9월에 사직 경기에서 또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롯데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평소에 텅텅 비던 경기장이 이승엽의 홈런 신기록을 기대하면서 가득 찼는데요. 근데 롯데가 이때 이승엽 타석에 고의사구를 했어. 아. 그래서 승부를 피하니까
1: 예.
0: 이 경기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1: 어허.
0: 이승엽 홈런공 잡으러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1: 예.
0: 그래서 당시에 경기장에 실제로 불을 지르고 그라운드에 오물을 던지는 아주 이 소요사태가 발생해서
1: 아유.
0: 1시간 반이나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그러시면 안 돼요.
0: 그래서 당시 롯데 감독이 직접 나와서 팬들한테 사과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간신히 경기를 재개했던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1: 아, 대단한 뭐 좋게 얘기하면 열정인데
0: 그렇죠.
1: 좀 지나치긴 해.
0: 그만큼 열광적이었던
1: 예,
0: 거죠.
1: 예.
0: 이 역사적인 56호 홈런이 탄생한 건 시즌 말미에 10월에 들어서야 탄생했는데요. 이 대구에서 열린 홈경기였습니다. 이정민을 상대로 2회 말 밀어친 타구가 넘어가면서 역사적인 홈런포가 터졌는데요. 그러면 이 홈런공을 그 많은 잠자리채 중에 누가 주었냐 누가 낚았냐 이 관심이 많았는데
1: 예.
0: 이 공이 외야 담장하고 관중석 사이에 있는 통로에 떨어지면서 관중이 잡을 수 없는 위치로 갔어요. 그래서 이 통로 안에서 56호 홈런이 터지면 이 축하 현수막을 달기 위해 대기하던 이 이벤트 협력업체 직원인 장성일 씨가 이 공을 줍게 됐습니다.
1: 오, 성함도 밝혀졌네요.
0: 네네. 왜냐하면 그때 너무 관심이 많았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잡자마자 다 달려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또 이때 장성일 씨가 한 말이 아주 좀 많은 울림을 또 줬는데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까 자신은 이거를 삼성에 기증하겠다.
1: 아이고 아이고.
0: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1: 예.
0: 또 오히려 내가 이 현수막과 이런 이벤트를 공들여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너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설치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이런 프로의식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1: 아이고.
0: 그리고 다행히 이게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된 게 훗날 기증을 하고 삼성 측에서는 순금 56량의 야구공을 증정했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는데 이게 금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1: 아, 지금 얼마야?
0: 현재 가치로는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1: 와.
0: 서로 어찌됐든 이 야구공을 잘 간직했으면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 서로 윈윈하는 아주
1: 그렇네.
0: 훈훈한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그렇네. 이어서 다음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일본에서의 독과 약, 그리고 나라를 구한 국민 타자입니다.
1: 일본에서의 독과 약. 이승엽 선수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성적이 너무 좋았죠.
0: 네, 2004년 이승엽은 세계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일본 프로야구로 건너갑니다. 이 지바 롯데를 거쳐 일본 최고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로 발탁되면서
1: 와.
0: 2006년엔 41홈런을 터뜨리는 등 요미우리의 4번 타자로서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 부상, 뭐 극심한 견제, 또 외국인 선수라는 중압감 속에서 이 커리어 후반부에는 지독한 슬럼프와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소속팀에서의 시련과는 별개로 이 태극마크만 달면 대표팀에서 이승엽 선수는 신이 됐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의 에이스 마스자카를 상대로 결승타를 터뜨리기도 했고요. 또 2006년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죠. 이 도쿄돔에서 열렸던 한일전 당시에 역전 투런포를 터뜨리면서 대회에 홈런 5개를 터뜨렸고 대회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1: 오, 홈런왕.
0: 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면이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전. 이때 당시 어땠냐면 이 직전에 일본 무대에서도 데뷔 이후에 최악의 부진을 경험하면서 이 소속팀에서도 주전 경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또 대표팀엔 이제 이대호, 김태균 등 젊은 1루수 후배들이 있어서 야, 당시에 이승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기도 했는데 이 믿음의 야구로 유명한 김경문 감독이죠. 이승엽에 대한 신뢰를 꺾지 않고 주전 1루수로 계속해서 기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 대회 초반부터 이승엽 선수의 부진이 계속되니까 빼야 한다 이거 이승엽 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이 있었어요.
1: 예.
0: 하지만 김경문 감독이 이 믿음을 꺾지 않았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일본과의 준결승전이었고요. 이기면 은메달을 확보하고 지면 동메달 결정전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후배들의 병역 면제가 걸려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무조건 은메달이기 때문에 병역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하지만 지면은 동메달을 반드시 따야 되는 벼랑끝 승부로 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기. 그리고 한일전이잖아요.
1: 그렇지.
0: 결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일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8회 말 일본의 이와세 히토키를 상대로 터트린 이 역전 투런 홈런은 이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역사적인 순간. 저희 컷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 그리고 자, 투스트라이크 원 볼.
3: 아, 우측에 떴습니다. 갑니다.
4: 흡수자 뒤로 뒤로 갑니다. 뒤로 뒤로 뒤로 이나바. 이나바. 이승엽
3: 아, 이승엽
5: 저 타구는 정말 복도를 넘기는 것 같아요. 타키시마로 오기는데 복도를 넘겼어요. 진짜 네. 대마도까지 갔네요. 대마도까지.
3: 아, 자, 난망의 하는 이와세.
5: 아, 좋아요. 좋아.
3: 2점짜리 홈런. 네. 자, 일본을 완전 침몰시켜야 네, 됩니다.
5: 정말로 믿기지 않네요.
3: 네.
5: 이제 뭐 후지산이 정말 사라지네요.
1: 네. 아니, 거의 뭐 일본 멸망시킬 오현 해설위원 좀 큰일 날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네, 아, 그만큼 근데 아, 느껴지죠.
0: 느껴지죠. 네,
1: 그게 느껴집니다. 아, 얼마나 거의, 이게 기쁜지가.
0: 네, 아, 커요 이 다음 말은 사실 들리지도 않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거의 이 환호가 또 당시 이, 2008년이잖아요.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1: 예.
0: 이 또 옛날 해설 스타일이 또 맛깔나게.
1: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또.
0: 해줘야죠.
1: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고 이 그 소리를 지를 때 이 출력이 많이 안 좋아서 와 하고 막 요즘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마이크를 해도 이거보다 더 잘 들릴 건데
0: 마이크가 터지죠.
1: 이때 이제 완전히 이완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출력이 안 좋은 이 맛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예.
0: 이승엽 선수가 또 이날 경기가 끝나고 그동안 부진했던 것에 미안해 눈물을 터뜨리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어진 결승 쿠바전에서도 기선을 제압한 선제 투런포를 쏘아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올림픽 9전 전승 금메달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1: 어허.
0: 이승엽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터뜨린 결정적인 한방들이 2000년, 2006년, 2008년 모두 8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야구가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승엽 선수가 항상 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1: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또 그때 딱 올라가게 되나요?
0: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한 방.
1: 와, 신기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테마송이기도 합니다. YB의 노래, 엄마의 노래 듣고 올게요.
6: 엄마, 사랑해.

0: YB 엄마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용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홈런 왕 이승엽 선수 이야기 준비를 했거든요. 마지막 챕터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자님 들려주시죠.
1: 네, 마지막 챕터는 영원한 푸른 피, 낭만적인 작별과 위대한 유산입니다.
0: 이승엽 선수의 은퇴식도 굉장히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2012년 8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팀 삼성라이온즈로 돌아온 이승엽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일각의 우려를 비웃듯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복귀 첫 해에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면서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했고요. 우와. 이후에 KBO 통산 400홈런, 한일 통산 6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만 41세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10개 구단 전체가 참여하는 공식 은퇴 투어가 열렸습니다. 이 상대의 팬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대한민국 야구를 지탱해준 전설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또 각 구단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느냐가 꽤나 관심사였어요. 예. 이 기아가 무등야구장에 당시 이승엽 선수의 통산 1호 홈런이 떨어진 곳에 의자를 떼서 줬거든요.
0: 와.
1: 근데 이게 의미는 참 좋잖아요. 프로 통산 첫 홈런이 떨어진 이 의자.
0: 예.
1: 의미는 참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플라스틱 의자다 보니까.
0: 예, 예. 아, 실제로 그 의자를 준 거야.
1: 예, 예. 당시에는 반응이 좀 좋지 못하기도 했고요.
0: 예, 예.
1: 이 롯데는 반면에 재미와 의미를 모두 챙긴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앞서 사직구장이 2003년도에 이승엽의 홈런공을 잡으러 난리가 난 상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래서 황금 잠자리채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10월 3일에 은퇴 경기에서 정말 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퇴 경기인데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팬들이 야, 이거 은퇴를 해야 되냐. 너무 아쉽다. 라고 할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 같은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번호 36번은 삼성라이온즈 영구 결번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터뜨린 통산 466호 홈런, 367호 홈런, 굉장히 역사적인 홈런공이잖아요. 이 그 해에 삼성이 홈런공을 잡은 관중에게 명품 시계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466호 홈런은 기증을 했고요. 마지막 홈런공을 잡은 분은 본인이 개인 소장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에 이 기록이 2024년이 돼서야 깨집니다. SSG 최정 선수가 468호 홈런을 치면서 이 KBO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 홈런공을 잡은 관중은 이 스타벅스 1년 무료라는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네.
0: 이게 깨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 깨지던 기록이었는데
1: 그렇죠.
0: 2024년이 돼서 최정 선수가 또 이거 극복을 해냅니다. 은퇴 후에는 이승엽 선수 어떤 활동을 이어갔을까요?
1: 네, 은퇴 후에는 이승엽 야구 장학재단을 통해 유소년 야구 발전에 힘쓰기도 했고 또 2023시즌을 앞두고 두산 감독으로 깜짝 선임되며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에 나섰습니다.
0: 예.
1: 이 당시에 프로팀 코치 경력 없이 곧바로 감독을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 꽤나 우려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 상

0: 삼진과도 같은 팀인 삼성이 아니라 이 두산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꽤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서 감독을 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3년 계약의 마지막 해인 2025년 시즌 도중에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하며 좀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일본 시절 소속팀인 요미우리에서 코치로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또 대단한 업적을 많이 세웠고 인품 또한 훌륭했는데 이 팬 서비스와 관련한 오점을 한 가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 이 사인을 많이 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두고두고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인을 너무 이 전문적으로 해가서 또 이 공을 이 어디 중고시장에 되파는 이런 분들을 좀 지적하는 발언이었는데
1: 그런 분들이 있죠. 예.
0: 하지만 이제 팬서비스를 통틀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또 본인이 팬서비스를 두고 좀 아쉬운 모습도 항상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팬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 본인도 이런 발언과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프로에 새로 온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상대로 강연을 할 때 이 영상을 틀어준다고 해요. 자기 발언을.
1: 오, 야.
0: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 본인을 반면교사 삼아라. 이런 식으로 이 가르칠 정도로 이 많은 후회를 남기면서도 또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실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 또 훌륭한 인품으로 모든 야구인과 팬들의 존경을 받았던 영웅입니다.
1: 네. 아, 스포츠 스타, 스타들이 각자의 일을 엄청 잘해서 사랑을 받는 분들이지만 팬에 대한 또 비즈니스는 또 다른 영역이라
0: 그럼요. 팬 퍼스트죠. 요즘은.
1: 조금 서운하게 하는 경우도 살짝 있는데 그래도 깨닫고 이렇게 후배들한테는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관중석 1열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에 대한 이야기 쫙 만나봤는데 저희 잠깐 쉬어갈 겸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6: Best sleep.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예, 굿모닝 FM 태입니다.
1: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성대모사. 예, 굿모닝 FM에서 만들었습니다.
0: 기가 막힌데요?
1: 괜찮죠?
0: 괜찮은데요?
1: 이것도 기자님이 인정해 주시면 인정받은 거거든요.
7: 예, 스포츠 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년 MBC 김태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1: 뭐 이거 뭐 올해는 못해요. 아, 목이 너무 아파서.
0: 성대모사 마무리까지.
1: 아, 예,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는데 다행히도. 예, 이승엽 선수라서 너무 반갑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희 바로 인사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봬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여백의 미, 모자란 듯 여유를 두는 미덕. 어느 작가는 이걸 우리 조상들의 구푼 철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구푼은 약간 덜 피어서 만개의 기대가 남아있는 꽃, 조금 설익어서 생기가 가득한 과일.

0: 배불리 먹지 않는 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말, 남김없이 다 누리지 않는 복,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이 지나도록 다 쓰지 않은 휴가, 하산길을 위해 남겨둔 다리 힘, 질릴 만큼은 자주 안 봐서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뭐든 꽉 차면 부담되니 살짝 헐렁하게, 요즘 날씨에도 어울리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요. 9년차 아이돌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박지원 씨와 지원 뮤직 함께 할 겁니다. 지원 씨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도 듣고요.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지원 뮤직 시작해 보겠습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긴급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4: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프로미스 나인 박지원과 함께하는 지원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굿모닝 FM을 제대로 지원 사격 바로 나와준 군통령 중에 군통령. 군통령이었어? 프로미스 나인의 박지원 씨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박지원입니다.
4: 목요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일요일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5: 너무 좋아요.
4: 아, 좋아요. 네,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5: 생생하죠?
4: 우리 연습실에 오후에 만날 때보다 서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많이 파이팅을 해가지고 지금.
5: 아, 그러네요.
4: 생기
5: 새로
4: 아주
5: 새로 보는 모습이죠?
4: 그러니까요. 네.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굿모닝 FM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5: 네, 저는 프로미스 나인 박지원이고요. 지금 헬스키친 이런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4: 네. 너무 여기저기에서 너무 활약을 하고 계셔가지고 박지원이라는 이름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팬들이 정말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7306번님이 지원이 불러주신 굿모닝 FM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시고 최승현님이 프로미스 나인 울 아들이 찐팬이라 9월 콘서트 티켓팅도 하고 숙소도 잡아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요.
5: 너무 감사하다.
4: 지방에서 오시나 보다 또.
5: 그러게요.
4: 김정아님이 제 출근길 비타민 굿모닝 FM의 인간 비타민 푸나 박지원님 최고. 자주 나와주세요.
5: 너무 좋아요. 굿모닝.
4: 진짜 팬들 너무 많고 많은 분들이 또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목요일은 헬스키친 홍보차 이제 광선 씨와 함께
5: 네.
4: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혼자서 이렇게
5: 맞아요.
4: 나와주셨어요.
5: 네.
4: 혼자 나오는 프로그램 요새 좀 있나요?
5: 혼자 라디오 혼자가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항상 멤버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혼자 나와서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4: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5: 아, 왜요?
4: 코 먹지 마시고요.
5: 아, 죄송해요.
4: 네, 코 먹지 마시고. 자, 이 코너는 근데 엄청 편하게
5: 네.
4: 지원 씨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팬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예,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하면서 그 음악에 얽힌 이야기들, 인생 이야기들 쓱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어때요? 음악을 좀 자주 들으시는 편이시긴 하세요?
5: 요즘에는 저희 활동곡 비타민 미 아니면은 헬스키친 넘버들을 주로 위주로 듣고 있습니다.
4: 거의 일로 지금 듣는 걸로 벅차군요.
5: 그런가 봐요.
4: 즐길 수는 없군요 지금.
5: 그렇나 봐요.
4: 어떻게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소화해야 될 일들이 지금 많은 시점이라. 일단은 주변에 좀 뭐 추천을 받거나 추천을 네. 해주거나 한 적이 있을까요 음악을?
5: 저희 플러버들 팬분들한테는 좀 자주 추천을 해줬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막 추천을 해준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0: 천인 것 같아요.
1: 네. 오늘 그래서 그 음악에 어떤 또 사연들이 있는지까지 네.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미스나인의 박지원 씨와 함께 지원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주제로 곡을 골라주셨을까요?
0: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더운 여름 땀을 확 식혀줄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입니다.
1: 계절 중에 여름 좋아해요?
0: 사실 안 좋아해요.
1: 바로 텐션 나온다. 예.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해요?
0: 저는 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여름은 좀 피하고 싶은데 또 추운 걸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1: 그냥 실내를 좋아해요.
0: 그런가 봐요.
1: 실내를 좋아해요. 실외에 나오면 이게 힘들어요. 너무 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0: 네.
1: 그렇군요. 여름이 되면 꼭 하는 게 있나요 혹시?
0: 여름이 되면 컴백이죠.
1: 아~
0: 여름하면 프로미스 나인이니까.
1: 야, 그런데 일이네. 이게 어느덧 몇 년 차죠 벌써?
0: 9년 차가 됐네요. 네.
1: 아, 9년 동안 매해 계속했었나?
0: 매해는 아니었지만, 네네. 어. 그도 여름에 많이 프로미스 나인을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이번에도 그래서 청량하게, 아, 청량하게 돌아왔습니다. 비타민 넘치게.
0: 네.
1: 자, 오늘은 그럼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더운 여름 땀을 식혀줄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너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노래일걸요? 지원 씨가? 사실 저도 이 노래 먼저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먼저 알고 있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신곡이죠.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라는 곡이고요. 비타민 같은 에너지로 무더위를 날려줄 곡입니다.
1: 네, 이 노래 녹음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봄쯤에 했나 아니면 여름 근처 와서 했나?
0: 5월쯤에. 네, 그렇죠.
1: 5월도 5월도 이제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가서. 여름 느낌이 살짝 날 때였는데.
0: 맞아요.
1: 그럴 때가 노래 부를 때 좀 도움이 되나요?
0: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여름을 생각하면서 활동을 어떤 모습으로 할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많이 부르기 때문에.
1: 그 의상이나 어떤 그런 무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멤버들의 의견이 조금씩 들어가나요?
0: 아무래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연차가 좀 되잖아 이게. 각자의 스타일링도 있고,
0: 네, 있죠. 잘 맞는 그런 핏이라든지.
1: 그렇지.
0: 네.
1: 지원 씨 어떤 걸 좀 주장을 했어요?
0: 이번에 여름에는 좀
1: 나 얘기해.
0: 핫한 언니야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1: 언니야래 언니야.
0: 언니야들의 모습으로 네. 약간 좀 어른 섹시로 한번 가보는 거 어때?
1: 아, 지원 씨가 약간 귀여운 이미지인데
0: 아,
1: 사실 성숙한 이미지가 있어요 또.
0: 아. 저를 너무 귀엽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1: 이거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봐 귀엽게 봐주세요라고 할 걸. 그렇습니다. 아이돌계에서 9년 차 대선배가 됐습니다. 근데 뮤지컬은 이제 또 신인 막내예요. 막내.
0: 완전 막내죠.
1: 완전 막내예요. 네. 선배가 좋아요. 막내가 좋아요. 해보니까
0: 막내가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다 그렇다. 자, 우리 막내의 또 어른미가 넘치는 곡.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박지원 씨와 함께하는 지원 뮤직, 더운 여름 땀을 식혀줄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1: 네,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라는 곡이고요.
0: 네.
1: 저희가 새벽 연습 끝나고 항상 멤버들이랑 자주 들었었던
0: 곡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 뭔가 기분이 다시 프레시해지나요?
1: 약간 좀 프레시해지고
0: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지원 씨
1: 아니 너무 힘들잖아요.
0: 그치.
1: 연습이 딱 해가 뜰 때 이제 나와서 들으면은
0: 밤새 연습해.
1: 밤새 연습을 했었던 때가 많았죠. 저희
0: 세상에.
1: 네 이때 근데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싹 씻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노래예요.
0: 딱 맞는 주제에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우 밤새도록 연습했던 프로미스 나인 그 시절 땀을 식혀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세븐틴의 노래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0: 이번에는 어떤 곡이에요?
1: 네, 이번에는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서핀보이라는 곡입니다.
0: 네.
1: 아니, 그 웬디 선배님이 저희랑 같은 회사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계속 보잖아요. 이제 컴백하시면은 무대도 보고 너무 예쁘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 노래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그 회사에 뮤지컬 데뷔했던 배우들은 저랑 같이 다 했네요. 웬디 씨도 레베카 데뷔할 때 저랑 같이 했었어요. 지원 배우님도
1: 이런 우연이?
0: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
1: 너무 신기하고요.
0: 웬디도 보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헬스키친.
1: 워낙 바쁘시니까 또
0: 컴백했죠 또.
1: 맞아요.
0: 왜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활동시기가 겹쳤어요?
1: 그러게요.
0: 뭐야 회사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다익선이야 뭐야? 예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렇습니다. 약간 처음에 하는 거 약간 지원 씨 목소리랑 비슷하네요.
1: 진짜요?
0: 어밍하는 게
1: 영광인데.
0: 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레드벨벳의 신곡 서핀 보이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0: 프로미스 나인의 박지원 씨와 지원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 씨 관련 문제거든요. 지원 씨가 직접 문제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프로미스 나인의 박지원의 더운 여름 땀을 확 식혀줄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박지원이 속한 그룹인 프로미스 나인은요, 지난달에 이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지친 일상 속 활력이 필요한 순간 리스너들의 하루를 더욱 밝게 비춰줄 특별한 비타민 같은 노래인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음?
1: 1번 Beyonce Me. 아, 비하고 뜸 들여달라고요? 죄송해요.
0: 다시.
1: 1번 Beyonce Me. 2번 빔밥 Me. 3번 비타민 Me.
0: 이야, 3번은 비타민 미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1: 비타민 미. 너무 어렵다.
0: 예, 어렵죠?
1: 네.
0: 힌트 부탁드립니다.
1: 힌트요?
0: 왜, 왜? 주세요, 힌트.
1: 힌트는 딱 그 느낌이 가는 대로.
0: 힌트 제일 어렵지. 힌트 주는 게 제일 어려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인물 아니고, 예, 밥 아니고.
1: 밥 아니고.
0: 예, 먹으면 도움이 되는.
1: 네.
0: 예, 하나 있네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 선물도 힌트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를 할 건데, 네. 지원 씨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1: 엘리샤 키스와 제이지가 함께한 Empire State of Mind라는 곡입니다.
0: 이 노래도 헬스키친에서 만날 수 있는 노래잖아요.
1: 맞아요.
0: 어,
1: 저희 마지막 엔딩으로 나오는 곡이잖아요.
0: 네, 맞아요. 이 노래가 우리끼리 비밀인데,
1: 에?
0: 나중에 커튼콜 때 할 수도 있다.
1: 라는 얘기가 있어요.
0: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논의 중에 있다.
1: 몰랐어요.
0: 전 세계 최초예요, 그러면.
1: 왜 얘기 안 해줬지?
0: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Empire State of Mind. 엘리샤 키스와 제이지가 함께한 노래 들으시고 4부로 지원 씨와 같이 돌아올게요. 예이.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지원 뮤직 프로미스나인의 박지원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박지원이 속한 그룹 프로미스나인이 지난달에 발매한 노래 제목은요, 바로 3번 비타민B였습니다. 아,
0: 어려웠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당첨자 5분 뽑아서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원 씨와 함께 더운 여름 땀을 식혀줄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음 곡 만나볼게요.
1: 네, 저희 프로미스나인의 슈퍼소닉이라는 노래고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여름 행사 갈 때마다 항상 셋리스트로 넣는데 반응이 그때가 너무 좋아서 나와봤어요.
0: 잘했어, 잘했어요. 저희 지금 일요일에 뮤직 시간에 최초입니다. 본인 노래 두 곡 가져온 최초인데. 괜찮아요, 근데.
1: 양심이 너무 없었나?
0: 아니, 너무 좋. 이렇게 자기애가 있어요.

0: 익숙했어. 이 부분을 다들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1: 너무 시원해. 발음도 시원해요. 여름 페스티벌 지원 씨는 그럼 단독으로
0: 네.
1: 이제 페스티벌 이제 욕심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단독으로요?
1: 네, 단독으로.
0: 너무
1: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또?
0: 아 근데 또 하면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또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잠재돼 있는 끼를 한번 펼쳐야 될 텐데.
0: 네.
1: 왠지 내년 여름에는 왠지 혼자 쓸 것 같아.
0: 어머 어머.
1: 저 혼자 쓸 것 같아.
0: 불러주시면 너무 좋죠.
1: 그죠. 한번 본때 보여줄 수 있죠?
0: 본때를 보여줘. 완전 탈탈 털어서.
1: 아, 준비 제대로 할 것 같아. 이 악물고 기대를 하면서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여름 페스티벌에서 떼창을 위해 우리가 미리 연습합시다. 노래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워터파크 공연 가세요?
0: 맞습니다.
1: 그렇네.
0: 네.
1: 어떻게 특별한 퍼포먼스 같은 거 준비했어요?
0: 항상 저희 곡을 준비하긴 하지만 이제 또 엄청난 몸매를 저희 멤버들이 저 말고요.
1: 너 얘기하는 줄 알았어.
0: 아니요.
1: 준비를 뭐 새롭게 했나?
0: 그런 건 아니고.
1: 근데 워낙 관리들 다잘 하시니까.
0: 열심히 해요. 네, 멤버들이.
1: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0: 저희 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들 관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1: 9월에 콘서트.
0: 네. 예. 많이들 와주십시오.
1: 이따 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미스 나인의 슈퍼소닉 듣고 올게요.

0: 야, 국민 여름 속 나오네요. 네, 어떤 노래죠?
1: 네, 쿨의 애상이라는 곡입니다.
0: 네.
1: 너무 신나는 곡이죠.
0: 너무 신나죠. 이 노래가 한창 나왔을 때는 지원 씨가 잘 몰랐을 때 아니에요?
1: 제가 이때 없었나요? 이 세상에?
0: 어, 그런가?
1: 잘 모르겠어요.
0: 저도 어릴 때였던 것 같아가지고. 네.

0: 워낙 명곡이니까 좀
1: 계속 빌려지는 거니까.
0: 네네. 네.
1: 여름 페스티벌에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겨울 페스티벌도 나가시죠?
0: 겨울에도 대학교 행사도 있고
1: 축제 같은 게 있으니까.
0: 네, 많이 있죠.
1: 더운 것도 좀 어려워하고 추운 것도 좀 어려워하니까 지원 씨는 여름 페스티벌, 겨울 페스티벌 중에서 뭐가 더 나아요?
0: 저는 여름 페스티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좀 입이 약간 얼어서 잘 안 움직여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0: 지금 힘듦이 좀 있고
1: 노래하기 어렵죠.
0: 그 여름에 의상이 더 예뻐요. 그리고
1: 이거는 몸에 관련한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다.
0: 겨울은 이제 너무 껴입고 하니까 예. 또 둔해 보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럴 수 있어. 저는 이제 뭐 주로 겨울에 활동을 하니까 발라드 가수네.
0: 그러네요. 예.
1: 껴입을 수가 없어요 또. 발라드 가수가 의외로
0: 왜요?
1: 힘듭니다. 두껍게 입고 노래하면 안 슬퍼 보여요. 너무 두껍게 입고 부르면 좀 드네. 그래서 약간 수트 입어도 좀 샤프한
0: 핏한
1: 핏하게 입어요. 그래서 좀 추운데 힘듭니다. 아 애상이 나왔던 해에 태어나셨네요.
0: 오 진짜요?
1: 예 동갑내기예요 지금.
0: 어머
1: 지현 씨랑 같이
0: 신기하네요.
1: 예 네. 알고 있다니. 나이 속이시지 않으셨죠? 98년도 맞죠?
0: 왜요 더 어려 보이나요?
1: 어려 보여서. 네, 2001년생인 것 같았어.
0: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1: 그건 못 받아들이.
0: 무리수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1: 제가 제 딸을 너무 아꼈네요. 네. 애상, 예, 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 감성적인 노래가 또 흐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샘김님의 여름비라는 곡입니다.
0: 어허, 드라마 OST죠?
1: 그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 OST고요. 아, 너무 목소리가 꿀보이스셔가지고
0: 진짜.
1: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자요 차에서.
0: 아, 이게 또 다른 힐링이네.
1: 맞습니다.
0: 땀 흘리고 지쳤을 때 여름 나는 방법이 사실 낮잠은 또 있거든요. 그쵸. 시원하게 낮잠. 어,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편안해지는군요.
1: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0: 어허. 샘킴 만난 적 있나요?
1: 없어요.
0: 아, 뵌 적이
1: 네.
0: 없어요.
1: 제가 없어요.
0: 친구도 저 라디오에서 이제 라이브 하는 거 들으면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이제 난 노래 그만해야 되나?
1: 왜? 아,
0: 약간 다른 스타일이잖아. 입 안에서 머무는 듯한 그 말투로 이렇게 차악차악 얘기하는데 호흡 섞어서. 저는 어쨌든 좀 파워 있게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타입이니까
1: 다른 매력이죠.
0: 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생김의 노래 스타일이 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죠.
0: 네, 제 최대 극찬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 같은 사람 노래를 안 해야 되나 했던 생각을 처음 했던 후배입니다. 샘김의 여름비, 또 지원 씨가 준비해 주신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우리.

0: 굿모닝 FM10입니다. 자, 지원 씨와 함께 지원 뮤직 더운 여름 땀을 확 식혀줄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썸머입니다.
0: 와, 멋지다.
1: 네.
0: 이 노래는 언제 들었어요?
1: 이 노래요? 이 노래는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좀.
0: 어, 운전도 해요?
1: 전 못해요.
0: 운전 면허증 있어요?
1: 면허는 있는데.
0: 아, 면허가 있어?
1: 장롱이에요.
0: 예, 아, 나는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지원 씨가 운전하고 있는 모습.
1: 아, 왜요, 왜요?
0: 그냥 뭔가 불안해.
1: 아, 네.
0: 뭔가 오빠의 마음으로.
1: 저 길치에다가 그 공간 감각 능력?
0: 어, 어.
1: 그게 진짜 없어서.
0: 아, 그 주차도 엄청 힘들겠네. 네, 면허를 또 아주 기특하네요. 면허를 땄네요.
1: 야,
0: 해내면 해내지만 긴장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운전하고 있으면. 아니, 대입니다. 아, 크루얼 서머. 이 노래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의 또 대표곡 중에 한 곡인데. 어, 이런 노래들을 불러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목소리도 있네요, 지원 씨.
1: 어? 과찬이세요.
0: 왜 있는 것만 얘기해요. 없는 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1: 아, 정말요?
0: 어, 저는 감사합니다. 뮤지컬 같이 하면서 지원 씨의 보컬에 좀 놀랐어요. 엄청 저희 때의 파워 보컬의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1: 있어요?
0: 어, 그래서 엄청 풍성하고 강력한 현장의 볼륨이 있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아이돌의 보컬 스타일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1: 제가 옆에서 많이 쪽은... 배우겠습니다.
0: 저요?
1: 네.
0: 아니, 저희도 배우면 안 되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썸머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9: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8: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프로미스나인 박지원 씨와 함께 지원 뮤직 이렇게 한 시간 달려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어떠셨나요?
10: 너무 빨라요.
8: 너무 빨라요.
10: 네, 목요일에 이어서 또 일요일까지 같이 이렇게 네. 함께해서 너무 너무 좋고요.
8: 우리 작가들한테 눈웃음 치지 마세요.
10: 안 칠게요. 네. 아침에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색다르네요.
8: 그렇죠. 네. 네. 아침에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0: 좋아요. 너무 상쾌하고.
1: 너무 상쾌하죠.
0: 이 시간에 일어날 일이 없는데 또 이러니까 되게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1: 맞아, 그건 확실했어요.
0: 갓생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1: 맞아요. 이게 진짜 이런 생기가 확 오는 것 같지만.
0: 네.
1: 퇴근하는 차 안에서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0: 자야죠 이제 또.
1: 기절하실 거예요 진짜. 자, 더운 여름땀을 화학시켜줄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 추천을 해주시면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어떤 곡 소개를 해주실까요?
0: 네, 프로미스 나인의 이터널이라는 곡이고요.
1: 세 곡을... 예.
0: 아, 어떡하지?
1: 아, 너무 좋아요.
0: 좋은 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저희가 이번에 정규 글로움이라고 정규 앨범으로 나왔는데 1번 예. 트랙이에요.
1: 1번 트랙 네, 네. 이터널.
0: 누군가에게 비추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
1: 뭘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0: 앨범 소개요.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1: 예예. 예.
0: 네, 저희 이터널 1번 트랙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네, 아마 그런 후렴 시원한 후렴이 또 이렇게 딱 꽂혀서 그러신 것 같은데.
1: 많이 파트 지원 씨가 불렀죠.
0: 저랑 이제 하영 언니 네 같이 네. 불렀습니다.
1: 시원한 보컬이 또 돋보이는 네. 프로미스 나인의 이터널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테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원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아, 아닙니다. 너무
1: 아침에
0: 감사해요.
1: 또 약간 응? 생기가 필요하다 응. 할 때 또 한번 나와주세요.
0: 좋아요.
1: 확실해요?
0: 왜요?
1: 아,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지원 씨 눈빛 읽을 수 있거든요.
0: 저희 네. 다음 컴백 때 완전 제로 한번.
1: 다음 컴백 때 완전 제로.
0: 어때요?
1: 나 혼자 못 죽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사가 해버 끝에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0: 네.
1: 기억하시죠? 오 같이 외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해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빨리 떠나자.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 가장 귀한 자원은 금,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무라고 하죠. 금은 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우주 곳곳에 존재하고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우주 그 어디에도 숲이 우거진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가장 희귀한 보물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무가 건네는 반짝이는 초록빛 인사. 오늘은 그 초록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8월 16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옥상달빛 김윤주입니다.